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then Nam Soup is here for you.
0: We'll listen.
1: We'll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Taewon.
1: 토닥토닥 100% unlisting, Junior.
0: Welcome to the Nam Soup.
2: Yes! We have TNX, Taewon and Junior in the studio. 인사요.
0: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2: 와,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 어머어머어머 교복이잖아. 안 그래도 멤버분들이 일찍 오고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난리 났었어요. 오늘 복장이 너무 귀엽다고.
0: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또 버스킹 스케줄이 있어서 6시에 에버랜드에서.
2: 진짜요?
1: 네. 환상의 나라.
2: 한번 봅시다. 저 그 계속 공연으로만 갔었다가 몇년 전에 우리 PD님 덕분에 처음으로 놀러 갔었어요.
0: 아, 에버랜드를요? 네네네.
2: 그 전에는 왜 가까우니까 가야지 하다가
0: 더안 가는.
2: 안 가게 됐다가 아예 한번 PD님이 안 돼요, 가야 돼요 하면서 갔다 왔었었거든요.
4: 네. 오늘도.
2: 아, 진짜 진심 가고 싶다. 아, 가고 싶다.
0: 저도 6시에 합니다.
2: Okay, so 6시에 한대요. 6시에 한대요. For everybody who is domestic, they are going to be going to Everland at 6 o'clock and they're going to be doing a busking there. So if you can head over, please do. The public transportation to Everland is actually pretty nice. So even for the foreigners, it's not that hard to get there. 특히 우리 외국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면 나 그런 데를 어떻게 가지? 나 차가 없는데 대중교통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고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잘 돼 있기 때문에 yes, go check it out, check it out. So Zone asking, so the school uniforms are for today's busking? Yes, they are dressed for the busking for today. 날씨가 정말 거의 하루 사이에
4: 너무 추워요.
2: 엄청 추워졌어요.
0: 밤에는 엄청 춥더라고요 이제.
4: 아까 화장실 가는데 옆에 창문이 열려 있는데 바람이
2: He went to the bathroom. So yeah, in the past 24 hours, our lows have gone down really low. So the weather has definitely changed. It is definitely autumn.
0: 아, 너 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싶죠? 교복을 입어서 그런가?
2: 교복 입어서 그래요. 교복 입어서 그래요.
0: 학생으로 들어간 기분이네.
2: 그쵸? So Taewon's like, I have this itch to constantly like play pranks and stuff like that. And I was just, because you're wearing a school uniform. 두 분은 학교 다닐 때 교복 입으셨죠?
0: 그럼요, 그럼요.
4: 그럼요.
0: 학교 다닐 때 교복은 저는 근데 조끼는 잘 안 입었어요. 그 엄청 그 교복 규정이 심하진 않았어서 교복은 입되 자유롭게 입어도 되는 학교였어가지고 조끼는 잘 안 입고 셔츠랑 이제 넥타이 마이 정도 입고 다녔습니다.
2: Okay, so yeah, they both wore school uniforms when they went to school, and he says that Taewon says that in his school they weren't as strict with how they wore their uniforms as long as they wore them. So he wore his tie, his jacket, and like his shirt, but that was like kind of about it as well. Okay, so we have our 대나무 soup for today, and Taewon and Junior are going to tell us how to be a part of our 대나무 soup. So please take it away.
0: Yeah, part one, balance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들 때 밸런스업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stories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내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ave with The story of the day.
4: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Right, and we have been doing this anonymously for the past couple of weeks. 이제는 익명으로 가기로 했죠?
0: 네.
4: Yeah.
2: So we don't, they don't tell you which song they choose. I just tell you which songs have been chosen, and then you have to just vote based off of what you think is more. And then afterwards, they tell us.
4: 익명 사연에 맞는 뭔가 이렇게 익명 처방곡.
2: Yes.
0: 점점 저희의 어떤 손길이 묻어나는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2: So yeah, he really Taewon really loves the fact that like the segment is constantly changing with their ideas, and we love this too. So if you guys have any more ideas, you guys can add this as well. So we are going to be jumping into our first story for today. Taewon is going to give us a little bit of an update on that. 우리 밸런스 첫 사연은 뭘까요?
0: 만나 만난 지 5개월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제 이름을 뭐라고 저장한 줄 아세요? 아, 글쎄 민영이 우리 민영이도 아니고 김민영 이름 석자로 해놓은 거 있죠? 이거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2: 서운해요.
0: 저만 서운해요?
3: 아, 저건 서운해요.
2: 서운해요.
3: 저건 서운하죠.
0: 그날은 일단 모른 척 지나갔는데 남친한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저는 남친 이름이 석준이라 내 사랑 준이로 해놨어요. I've been dating my boyfriend for about 5 months. The other day, I happened to see what he had me save as in phone and his phone. And guess what? Just my full name, Kim Min Young, not Min Young-i, not my Min Young, just Kim Min Young. Is it weird that I felt a little hurt? Am I overreacting? I pretended not to notice at the time, but should I bring it up? If so, how? For reference, my boyfriend's name is Hok Jun, and I have him saved as my love, Juni.
2: 서운해요.
3: 전 이건 서운하. 전
2: 저
3: 이건
2: 티거든요?
3: 진짜 서운해요.
2: 저 티거든요. 네. 서운해요 이거.
3: 정말 서운한 거.
2: I'm a T for the MBTI. This is hurtful. 저는, 이거 서운해요.
0: 저는 이 남성분의 마음이 궁금해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2: 왜 그런 짓을 했는지.
0: 네.
2: 아 혼날 짓을 했어요 아니, 이거는.
3: 저는 근데 이거 되게 서운한 거라 생각하는 게. 그 옛날에 멤버들끼리 지금은 뭐 바뀐 것 같긴 한데 옛날에 한번 다 같이 모였을 때 얘기를 했었어요. 핸드폰 뭐로
2: 저장? 아 뭐라고 저장돼 있는지.
3: 근데 아 뭐냐 아 누구였지? 그러니까 저랑 한 명 정도 빼고 다 그냥
2: 이름
3: 아니 그냥 TNX 전준혁, TNX 뭐 최태훈, TNX 뭐 누구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약간 좀 살짝 아 아무리 그래도 네. 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2: 그렇죠.
3: 아 조금 그렇네 약간 아, 그 차라리 그냥 뭐 약간 준혁 아니면 그냥 뭐 준혁이
2: 네.
3: 뭐 만약 성준이면 준혁이 형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와 그냥 TNX 땡땡땡이라고 저장해 놓은 게 너무 약간 좀 정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서 뭔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 Okay, so 준혁 선생. He's actually had this. So the members actually sat down this one time, and then they all got onto the topic of how everybody was saved it. So him and only another member were the only ones that actually changed the names of the members, like, you know, had them a little bit more of like casual names. And the rest of the members, not just one or two, like the rest of the members all just had like TNX and then like, you know, their full name. And so Taylor over there is like.
0: 아,
2: 네,
0: 별로 아닙니다.
2: 아, 예. Yeah. So, but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아르 님도 어, 저도 이름 석자로 하는 편이라.
0: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2: 지금 어 다른 외국 청취자분은요. 어, sister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매분이 똑같이 그랬는데 네. 왜 내 이름 석자를 이렇게 저장해 놨냐 그랬더니 'cause it's your name 이렇게 말했대요.
3: 아 맞아 별 이유 없어요.
2: 별 이유는 없죠. 그냥 이름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저장을 한 건데.
3: 별 이유 없어요.
0: 아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연수생 생활을 좀 다른 데서도 했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구분 짓기 위해 그렇게 했었고.
2: 오케이.
0: 사실 뭐 이 동성 간에 저는 그런 거에 서운하진 않아요.
2: 오케이.
0: 이제 이성 간에
2: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런 건 좀 그렇지 않나.
2: 오케이. Okay. So he says that he did do trainee time for, you know, in other places before, and so this is just to kind of organize things. But he says that when it comes to like a dating couple, like this should not continue on because this is obviously something that is going to make you upset.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어 저만 해도 핸드폰에 처음 저장할 때가 끝이지. 나중에 가서 그거를 다시 바꿔놓기가 요즘은 이제 그런 어플 위주로 이제 연락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계속 바꾸잖아요.
3: 그쵸.
2: 그러니까 네, 저만 네. 해도 솔직히 어, 의도를 하지 않으면 다시 가서 다시 저장을 하고 뭔가를 그렇게 뭐 이모티콘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거를 잘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해는 해요.
0: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바뀌었어요.
2: 아, 오케이. So he did change his, but I kind of understand where they could be coming from. So these days, especially in Korea, we use chatting applications more than text. So once you save somebody's name in their phone, you rarely go back and change it because like they always end up using a platform where the person changes their profile. So you don't really have to. But yeah, it, 이거 서운할 만해요. Like, I mean,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3: 네, 뭐 이거는 네. 사실 그냥 약 애교 수준으로 그냥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Yeah, I think you can just be like, why is my name?
0: 귀엽네요.
2: That. Yeah. 야 이거 보자마자 저도 어.
3: 되게 serious한 problem은 아닌 것 같은데.
2: 아 근데 아 그 서운한 거는 팩트예요. 네, 진짜 맞아요. 서운한 건 팩트고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핸드폰을 내 이름을 열어놓고 달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걸 저장하세요.
3: 어,
2: 그것도 맞아. 나쁘지 않아요.
3: 그렇죠.
2: Have him open his phone until your like phone number and then just change it to whatever you want it to be. I think it's actually a really cute story though. 준혁, what's your story?
3: Oh yeah. 저는 마침 오늘 딱 교복을 입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석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정기 모임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거나 다른 사람 뒷담화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소모적인 이 모임. 아, 더 이상 안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을 다 솔직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I have a regular get-together with my high school friends once every 3 months. But lately, it feels like all we do is talk about pointless things or gossip about other people. And honestly, the whole thing has started to feel draining. I don't really want to go anymore. How should I tell them? I don't think I can be completely honest about how I feel.
2: 이거는 근데 우리 청취자분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볼 거면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0: 부럽다.
2: 왜요?
0: 근데 사실 석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는 되게 자주 만나다고 저는 생각하긴
2: 맞아요,
0: 하는데
2: 맞아요,
0: 그럼에도
2: 맞아요.
0: 뭔가 이런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이 있다는 게 좀 부럽네요. 저는 있었는데 한 번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다니던 친구들 한 100명, 20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뭐 만나자라는 모임을 좀 추진했었어요. 제가 근데 스케줄이 있어서 그때 못 나갔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추억도 있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2: Okay, so yeah. Taeyeon is kind of envious that you guys actually get a chance to meet up every couple of months because like that's really hard to do. He said that his friends have been trying to do that and they do, but he's rarely been able to go because he's normally had schedule. There was times that he wasn't able to go as well. Junyoung, what about you?
3: 사실 근데 공감은 돼요. 사실 저도 뭔가 친구들 만나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서 막 너무 쓸데없는 얘기만 하거나 아니면 막 안 좋은 얘기만 하거나 막 특히나 남의 뒷담화를 한다던가 뭔가 이런 게 너무 많으면 솔직히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이 건설적이지가 않으니까. 뭐 물론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니까 그게 아예 없을 순 없다고
2: 그렇죠,
3: 생각하는데
2: 그렇죠.
3: 근데 이제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뭔가 사회 친구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제가 말하는 그런 좀 본인이 원하는 건설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뭔가 좀 그런 일반적인 관계 그러니까 뭔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사회 친구들이랑 하고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저는 솔직히 약간 그런 개념으로 두긴 해요. 그냥 진짜 좀 뇌 빼고 보는 친구들.
2: 네, 준혁 씨 말이 좀 맞는 게 이제 나이를 들수록 제 주변에 이제 뭐 매니저 오빠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오랜만에 만나거나 그러면 나이 들수록 그 고등학교나 대학 때나 이렇게 좀 한참 전에 친했던 친구들은 딱 지금 준혁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두고 만나는 친구가 돼요.
3: 네, 맞아요.
2: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좀 말이 거칠게 나오고 그냥
3: 그날만큼은
2: 그 시간만큼은 좀 철이 없어지려고 일부러 좀 그런 친구들을 좀 만나는 그런 모임을 좀 갖는 그런 개념이라서
3: 맞아요.
2: 준혁 씨 말한 것처럼 약간 좀 구분? 늘 하고 만나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3: 맞아요.
2: So Junyoung made a really, really, really good statement. Whereas he himself has kind of felt this, especially with his hometown friends as well, because he's known them forever. But like he himself doesn't like to gossip about people or you know like trash talk or whatever. And so you know he wants to be able to meet with people to kind of challenge him on you know topics and stuff like that. And so he's found that there will be a group of friends that you could meet in social areas that will challenge you, where you can have those kinds of conversations. But when it comes to like high school friends, it's for him too. He's like, when I meet my friends like that, like I go back in time and I say that, you know, I've noticed as I've gotten older, like a lot of the guys that I meet up with, if like managers who used to like be managers for me and stuff like that, they will bring up that they will try to meet up with their friends from that era and literally just kind of like rewind the clock and be that high school kid again or that college kid again and be silly and dumb and, you know, talk that way. And it just, it's kind of like you separating yourself for a while and kind of going back to do that. So I feel that that's another way you can approach this. 진짜 on 좀 도움이 될 만한 친구분들이 이제 회사라든지 이렇게 좀 사회에 나와서 만나시는 분들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참여만 안 하시고 그냥 그거를 좀 즐기는 때가 오시긴 할 것 같아요.
4: 아니 어차피 저도 고향 친구나 고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은 일 얘기를 못 해요 사실. 왜냐면 공감을 못 하니까 서로.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냥 어차피 석 달에 한 번씩 본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석 달에 한 번씩 보는 게 뭐 잦다면 잦은 건데 제 기준에서는 석 달에 한 번이면 그래도 뭐 세 달에 한 번이니까 어떻게 보면
2: 대단한 거예요.
4: 90일에 한 번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90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스페셜 데이로 놔두고 보는 거 정도는 뭐 그냥 조금 이렇게 잘 세퍼레이트 한다면 그렇게 막 굳이 손절까지 하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왜냐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진짜 사회 친구들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고향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되게 저한테는 뭔가 좀 저한테는 추억이거든요. 남겨놓고 있는. 그래서 좀 잘 가져가면
2: 맞아요.
4: 좋겠습니다.
2: 두 분이 진짜 이게 얼마나 귀한지는 이미 두 분은 알게 된 상황인 거죠. 네. 왜냐면 이제 사회를 좀 일찍 나오게 되셨으니까 확실히 그때의 그 친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짜. 어른이 돼서도 이제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0: 네. 저는 조금 달라요.
2: 오케이.
0: 그러니까 저는 그 추억은 당연히 소중하고 친구들의 존재 자체도 당연히 소중한데 제가 볼 때 이분은 그 모임 안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온도차라는 게 너무 명확하고
2: 그렇죠.
0: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또 겪는 상황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2: 그렇죠.
0: 그 안에서 어떤 개인적인 성장도 이룰 거고 성격이 변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걸 겪으면서 만났을 때 이제 너무 달라짐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2: 그렇죠.
0: 본인과 이 모임의 어떤 성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다른 걸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속 얘기를 매번 계속 꺼낼 수 없고 본인의 모든 얘기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약간
2: 스트레스
0: 스트레스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본인이 이 가치 판단을 좀 하셔서 뭐 이 친구분들 막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너무 딥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안 나간다고 막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닌데 뭐 아예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렇게 엄청 딥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한두 번 안 나가도 나가고
2: 오케이.
0: 뭐 아니면 계속 나가도 이런 얘기를 좀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가볍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Okay, so yeah, he was saying that. So Junior was definitely saying that, you know, you are gonna trying to keep these friends is actually not a bad idea, especially because, you know, as you live life, you will learn that these type of friendships are really, really important in life. And Taewon also agrees, but he also says that right now he feels that our listener is starting to really change. And, you know, like you knew them as a high schooler and then like, you know, life changes and your life experiences change you. And he feels that you're kind of at a crossroad with your friends at the moment. So don't go out every time they meet. You know what I mean? Like, don't think about this too deeply. Like, you can just, like, you know, think about this really carefree, you know, like, not going out for, like, one or two of the get-togethers is not the end of the world. You don't have to cut them cold turkey. You can just kind of, you know, pull back a little bit and de-stress and, like, kind of recoup and then go back and see how things work. You don't have to, like, throw in the towel now just because of the whole situation. So what we're going to do is jump into a song break, and then we have our anonymous soup for today to find out what is going on and what the main story is. This story is it's not upsetting, but it is unfortunate. 이거는 화가 나는 사연은 아니고요. 좀 안타까운 사연이기는 한 것 같아요.
0: 네.
2: So we have a story for our listeners, so stay tuned for that. But in the meantime, we have a TNX track. It's by you, and our anonymous soup is coming up next.

0: 그냥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1: 오케이.
0: 사실 저는 이거는 뭐가 맞겠다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체감을 못 하잖아요,
1: 그쵸,
0: 저희는.
1: 그쵸, 그쵸, 그쵸.
0: 저도 아픈 부모님 동생을 제가 부양해 본 적이 없고, 사실
1: 그쵸,
0: 두
1: 그쵸.
0: 명을. 아무리 뭐 저희가 비슷한 상황을 뭐 봤든 뭐 아니면
1: 응.
0: 겪어봤든 간에 사람은 절대로 남의 아픔과 그거를 100%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0: 저는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나 이해된다, 네 힘듦이, 네 아픔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1: Okay, so yeah, even if it's his friend, he said that I'm not going to be able to make a choice for you or even tell you which road to go down. It's your situation. He can never say, like, for somebody to go through exact same situation, can't tell them how much they're going to feel or not feel in the situation. So he's never going to try either. So he would probably, even if it's his friend, just be like, you have to do what you have to do because there is no right or wrong in the situation. It's kind of what you can handle and what you cannot. Adam Nim says, 헤어지는 게 어쩌면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님 was saying that 누굴 탓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오늘은 진짜 양쪽 입장이 진짜 너무나 공감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여자친구분도 너무 성숙한
2: 네,
1: 생각을
2: 맞아요,
1: 가지고
2: 맞아요.
1: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품으려고 하는 것도
2: 그런
1: 정말
2: 말씀인
1: 사랑한
2: 거죠.
1: 거고 근데 그거를 그만큼 또 남자친구분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니야. 지금은 내가 진짜 너를 뭘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 근데 진짜 그럴 수가 있긴 하거든요.
2: 그쵸, 그쵸.
1: 왜냐면 특히 지금 한 분뿐만 아니라 지금 부모님,
2: 가족을
1: 가족 전체를 지금,
2: 부양하고 계시기 때문에.
1: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시간인데 이 정신적으로의
2: 여유가
1: 여유가
2: 없죠.
1: 아예 없고 자기가 먼저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인 것기도 해서. So yeah,
2: 네.
1: like Taeyeon was saying earlier, the both girl and guy in the relationship are way more mature. The girl is being extremely mature when she is saying that she will be able to take all of this on. But the guy is also being very responsible as well because, like Junhyuk was saying, we cannot be in their shoes. We can never be in their shoes, in the situation they are in. And there is going to be not only a physical, but a mental toll that is going to take. And he is taking the precautions now because he loves the girl that he is dating,
2: 네.
1: because he wants to, you know. And Haslinda says, love conquers all does not necessarily work for all situations.
2: 그렇죠.
1: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는 거는 안될 때도 있는
0: 아,
1: 거는 사실이에요.
0: 저도
2: 아,
0: 그거
2: 근데 저는 조금
0: 생각해요.
2: 달라요.
1: 아!
2: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정답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 그리고 아까에 이제 제가 했던 말에 오해를 할수 있을까 봐 얘기를 하자면, 친구가 그런 결정을 내린 후에 결과가 일어나고 저한테 와서 뭔가 위로를 바라면 저는 무조건 친구의 편을 들어줄 것
1: 아유,
2: 같아요.
1: 그럼요, 그럼요.
2: 그런데 그 과정을
1: 같이 해서,
2: 남에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에 저는 이제
1: 그렇죠.
2: 뭐라고 하려 했던
1: 그렇죠,
2: 거였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Yeah.
2: 네.
1: So Taeyeon was saying that just in case somebody understood what he said earlier, like if his friend made the decision, came to him and like, I made this decision, then of course he's going to try to uplift his friend as much as possible. But in the case of like, if his friend genuinely came to him for advice, he would give him the advice, whether that be good or bad or whatever it may be, he would give his honest opinion.
2: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의 개인차가 있고 그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모든 상황을 제가 준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감히 이렇다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1: 그쵸, 그쵸.
2: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도 맞지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볼
1: 적을 수
2: 수도 있는
1: 있는
2: 거예요.
1: 거는, okay.
2: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오케이.
2: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어떤 눈앞의 것들을 하나씩 헤쳐 나가 보려는 생각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포기하지
1: 그렇죠.
2: 않았으면
1: 그렇죠, 그렇죠.
2: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1: Okay, so yeah, he says that it's definitely the case of not love conquers all, but it can, especially in the situation where right now we feel that like the boyfriend is kind of making the decision on his own to kind of, oh, this is the best for everybody. But if the girl is willing enough to, you know, have an open conversation for them to sit down and find a better ideal in this situation and find a middle ground is also open as well. So the voting is in. BTS's Fake Love is sitting at 12% at the moment, and Kim Kwang-suk 사랑했지만 is at 88%. 지금 BTS 노래는 12%고요.
2: 네.
1: 김광석 노래는 80%. 58%예요. So if you wanted to vote for the opposite, you can. We do not know who chose what, but we're gonna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It is our Taenamusup Day, and our story for today is pretty hard one. 오늘의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5: 에이,
4: so we have a listener who has friends who are 25, and the boyfriend has a lot of problems going on at the moment. His family's sick. He's taking care of them, and he wants to break up with the girlfriend. The girlfriend doesn't want to, and yeah, it's not an easy situation. But yeah, 우리 청취자분들도 근데 정말 그분은 지금 누구를 만날 상태는 아닌 것 같기도.
5: 그쵸, 아니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리라저리라
4: 할 수는 있는 상황은 절대는 네, 아니고 네. 우리 청취자분이 어찌됐든 사연을 보내준 건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청취자분이 만약에 남자분이랑 여자분이랑 두 분이랑 친한 상황이라면 그냥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술 먹자고 하면 술 먹고
5: 응원해주는
4: 게 옆에서 좀 조용히 그냥 응원을 해주시는 게 답이기는 해요.
6: 그렇죠.
4: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아까 준혁 씨도 그렇고 태현 씨도 이제 말했던 이 상황에 우리가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5: 네.
4: 학교도 못, 복학도 못 할 정도면
5: 그렇죠.
4: 더 크게 와닿긴 할 거예요. 특히 남자로서. 그리고 25세 남자면 제가 봤을 때 군대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5: 그렇죠.
4: 그렇게 되면 그 책임감의
6: 그렇죠.
4: 무게가 더 크긴 할 거예요. 어쩌면
5: 그 욕심도 많고
4: 욕심도 많고 네. 그 여자친구분이랑 얼마나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군대를 기다렸다면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크셨을 텐데
6: 그렇죠.
4: 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는 우리 청취자분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옆에 그냥 계셔주시는 게 옆에서 그냥 술 먹고 싶어
5: 들어주고,
4: 하면 술 먹고
5: 얘기 들어주고
4: 영화 같이 보고 싶으면 영화 보러 가고 쇼핑만 좀 다른 생각을 하게끔 그냥 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0: So yeah, our listener is in a situation where our listener sent the story of her couple friends. So I'm not sure if she's friends with both of the couple or just one of them from there. But I feel that the best thing right now is just to kind of be there for them. Like, just like, you know, if they feel a little down, like buy them a few drinks or, you know, like go out or watch a movie or, you know, keep them preoccupied. Because like Chunhyuk and Taehyung were saying earlier, we can't put ourselves into the situation. So we can't tell you like, oh, this is how, you know, it has to go. Because both of them are being very responsible about their situation in general.
1: 네. 아,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0: What happened?
1: 이 남성분, 여성분 둘 다 저는 멋있다 생각을 해요. 동정보다. 그분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관계되어 있는 이성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두 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사연자분께서는 그냥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켜봐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처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yeah. 너무 동정보단 오히려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m,
0: 네. Yeah, so he definitely feels that both your friends are already extremely mature and they're already doing great with their lives. And as a friend, you know, just kind of being there for them without having to do something too special, too grand, is just the thought of you being there is as well. 우리 청취자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힘들 때 얘기 나눌 친구 있는 게 큰 도움이 되니까 충분히 힘이 될 거예요. Yeah.
2: 에이고.
0: 진짜 이거는 답이 딱히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연은 아니어서
1: 조심스럽죠.
0: 네, 그렇죠.
1: 이게 감히 판단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라.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진짜 정말 에이 설마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이 에이 설마이지만 여기서는 네. 약간 좀 인정되는 When they say like oh we're breaking up because we love you, this I feel is like a true
1: 저는,
0: situation.
1: 저는 그 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해야 한다 생각해요. 저는 그 선택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이고 뭔가 끝까지 포기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네.
0: So yeah, he feels that you are making a decision because you love them, and he hopes that the decision is a little bit more on the positive side, but he can't say anything for you. We do need to do the countdown though, so. 네. Kim Gwangsuk's track was in a pretty big lead before the song break, so let's see if that has changed during the final countdown. So 10, 9, 8, 7, 6, 5, 4, 3, 2, 1. It seems that BTS's Fake Love comes in at 15%, where Kim Gwangsuk's 사랑했지만 came in at 85%.
3: Wow.
0: Kim Gwangsuk's track is going to be the song we close out with for today. 이 노래는 누가 선택했을까요?
3: 접니다.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0: 네네네네.
3: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심지어 제가 선곡 이유도 진짜 간단했어요. 원래는 막 설명이 많았는데
0: 그렇죠.
3: 오늘 이거 선곡 보낼 때는 그냥 딱 한 줄 보냈어요. 사연자 분의 상황과 마음을 딱 대변해 주는 곡입니다. 진짜 정확하게. 왜냐면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딱 그냥 이 상황이랑 이 남자친구분의 마음이랑 너무 와닿는 것 같아서 뭔가 좀 가끔은 노래가 좀 치유해 줄 때도 저는 분명 있다 생각해서 뭐 친구분이시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이런 좋은 좀 공감할 수 있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곡들을 추천해 주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Okay, so yeah, he was the one that chose 사랑했지만, and he was even telling us that there are lyrics in there in Kim Gwangsuk's track where I would love to stay with you, but right now I can't be with you in this situation. So he felt that it was like the perfect lyrics for this, and he when he sent it, he was like, normally he gives us like an explanation of why he sent the song. This one was just straight away that. 자, BTS 노래는 네. 어떤 이유로 선곡?
1: 아 저는 사실 그 압축본이라 해야 될까요?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요약본을 보고 뭔가 좀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어떤 핑계로 삼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들고 왔었던 곡인데 사실 아까 읽으면서 저는 제가 지길 바랬습니다.
0: 네. Okay. 네. So he was looking at the summary when he tells us what the story is about, and he didn't get a chance to really read what the story was. And when he was like, as soon as he was like reading the story and we were talking about it, he was like, I kind of hope that my song doesn't get chosen today, because he felt that his song choice was a little too on the lighter side for today. But for our listener, you can't really do much for them. Just kind of be a good friend. 친구로서 그냥 좋은 친구 옆에 있어주는 친구 얘기 들어주는 친구이면 충분할 거예요.
3: 근데 진짜 저분 잠시범한테 김광석 선생님 노래를 좀 많이 들으면 좋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0: Okay, so yeah, tell your friend, tell the guy to listen to a lot of Kim Kwang-seok's tracks because it might help him. We need to say goodbye for today, and as we do so, we have the track of 사랑했지만 Love Has Gone. 오늘 버스킹 화이팅 하시고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We will see you next week.
1: Bye bye.
0: Bye bye.
3: Bye bye.

0: An artist's portfolio holds years of dedication, but to see the true depth, you have to look behind the lens. Today on The Curation, we're exploring life, inspirations, and hidden stories of musicians through the personal photos that they have selected just for us. And everybody, I am extra excited today to have this wonderful musician here with us at the archive, introducing Yonghun of One Wiyo님,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밴드 원희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용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Yes, everybody. We have Yonghun, the main vocalist of the wonderful team One We, joining us in the studio. 반갑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니, 네. 너무 잘생겼어요. He looks 더 fantastic.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 투샷을 못 쓸 것 같아요.
1: 오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0: I think I'm gonna cancel out this specific angle today.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봐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가능하니 많이들 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gain to everybody, this is a visual radio available via Adeline Radio the channel, so come over right now. 자,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1: 오늘
0: How are you feeling today?
1: I'm fine. 일단 오늘 이 스케줄 자체가 조금 늦게 오후여가지고 네. 사실은 좀 잘 잤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밥도 미리 먹고 와가지고 오늘 사실 좀 되게 심심했어요. 좀 이렇게 좀 수다도 떨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마침 딱 잘 돼가지고 컨디션 최고입니다.
0: Okay, 네. So he's feeling very good today. He felt a little bit bored, and because the schedule was late in the afternoon, he's very happy to be here. He wanted to chit-chat with somebody.
2: 오늘 그냥 약간 카페 온 느낌으로.
1: 네, 그러니까요.
2: 친구랑 떠드는 느낌으로 갈까요?
1: 그래서 제가 커피도 들고 왔어요, 이렇게.
0: 아, 저는 이제 물로 채워지긴 했지만 물로 한번 커피 타임을 가져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We both have our coffees ready, although mine is a cup of water. 저희가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처음 봬요.
0: 저는 원우의 음악을 굉장히 오래 잘 듣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아까도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0: 밴드 음악을 워낙 좋아하는데
1: 아, 그러세요?
0: 또 원우이는 그 되게 독특한 세계관과 사운드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약간 공부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더라고요.
1: 원래 좀 그런 우주 막 이런
0: 좋아하죠.
1: 아, 그래서
0: 좋아하죠.
1: 그러면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0: I was telling him I've been a big fan of the team One We and of course Yonghun for quite a long while because they have a very much of a distinctive sound, universe, and it feels like you're studying when listening to their music. And he's asking me if you're into science, of course you would like her music.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떨리고
1: 네.
0: 아, 제가 DJ인데 오늘 좀 실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전 아까 네. 밖에서부터 우리 그 요한님 목소리를 들었는데 네. 저는 밖에서 제 매니저님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네. 아, 근데 영어도 잘하고 목소리 너무 좋으니까 진짜 섹시하다 이랬었어요. 제 밖에서. 아, 진짜 너무 존경스럽고 왜냐면 제 꿈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영어 잘하기.
0: 아.
1: 네, 너무너무 멋있고.
0: 아, 영어 잘하시잖아요, 근데.
1: 영어 못해요.
0: 내 친구에게 영어로 한번 인사 한번 가실까요?
1: 아, 오케이.
0: Would you want to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please?
1: Yeah, okay. Hello, my name is Yonghun, band One We, main vocal and leader.
0: Oh.
1: Yeah, I'm so happy to see you here.
0: Whoa.
1: Yeah.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bravo. That was wonderful. 아, 됐는데요?
1: 아, 이게 된 거예요?
0: 됐죠. 이 정도면 지금 제 자리 위협하고 계신 거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Oh, wow. That was a wonderful English introduction, right? He always wanted to be very good in English, so I was asking him to introduce himself. He's already up there. 이미 뭐, 제 생각에는 목소리 좋으시고 잘생기셨고.
1: 원래 그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그거래요.
0: 뭐예요?
1: 만약에 뭔가 누군가 영어로 말을 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okay, yes 이렇게 하시는데 네. 못하는 사람들은 아, yep 이렇게 떨림을 감추기 위해서 예 앞으로 간대요.
0: He says for people who's not really most comfortable with English, they would not respond as yeah as yep. as a fluent person would, but rather say yep. Well, 저도 오늘 yep로 한번 저도 긴장이 매우 되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저희 오늘 벌써 시작이 산뜻한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Very refreshing start indeed. 지금 댓글 보시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 아, 네,
0: 몇 가지 골라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우리 오라버니 영어 잘한다라고 해주셨고요.
0: You're so good in English, said one listener.
1: 그리고 우리 원이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0: Please send a lot of love and support to one we, said one other listener.
1: 그리고 Your English is so so cute, YH.
0: Ooh, Tanjan said, It is cute, but it's also sexy.
1: Yeah, thank you.
0: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진짜.
1: 아, 감사합니다.
0: 역시 매번은 다르다. Main vocalist, the vocal tone is incredible. 자, 저희가 처음 만난 만큼
1: 네.
0: 또 금방 친해지자는 취지에서 네.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좀
2: 조합해봤어요.
1: 네.
2: 이 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빠르게 체크해본 시간 갖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We're gonna have a real quick fact-checking corner right now. The name is 진용훈 of 원위. 맞나요?
1: 예, yeah, 맞습니다.
2: 본명이에요?
1: 네, 제 본명입니다.
2: That's your given name. 용훈 뜻이 뭐예요? What's the meaning behind your name?
1: 이게 용감할 용, 그리고
2: courageous 용.
1: 네, and 그리고 가르칠 훈.
2: To teach 훈.
1: 네, 그래서 용감하게 가르쳐라.
2: 와.
1: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제가 선생님이 되는 줄 알고.
2: 정말요?
1: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이제 가수의 길로 이제 오게 됐죠.
2: 아니에요. 네. 저 그 공부한 느낌으로 음악 듣고 있다니까요.
1: 아, 맞네. 맞네. 진짜로. 맞네.
2: 진짜로. The meaning behind this name is to teach courageously. So the parents actually thought he would become a teacher.
1: Yeah.
2: But he's become a singer. But I'm saying I actually feel like I'm studying science when listening to their music.
1: 그러면 이름대로 가고 있는 거
2: 있네요. 네. 가고 있네요. It's as how his name is structured. Very much of a educational person. 근데 굉장히 네. 선생님도 잘 어울리세요.
1: 아, 근데 뭔가 제가 원래는 네. 그 선생님을 하겠다고 사실은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좀 했어요.
2: 에이?
1: 왜냐면 음악을 하시는 거를 음악하는 거를 네. 좀 반대를 하셔가지고
2: 네.
1: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제 안심시켜드리고자 엄마 저 사실은 아빠 저 그 선생님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하면서 네. 뒤에서 몰래 음악 연습하고 막 그랬었죠.
2: 아, 혼은 네. 나기 싫고 일단.
1: 아, 맞아요.
2: Because the parents were very much against the idea of him becoming a musician. He always lied saying, "Mom and Dad, I want to become a teacher." 근데 실제로 만약에 용훈님 그 네. 선생님 됐다면 네. 어떤 과목 하셨을 것 같아요? Like which subject do you think you would have become a teacher in?
1: 원래는 제가 그래도 학창 시절에 그나마 좀 잘했던 게 영어였었어요.
2: 오,
1: 영어는 네. 사실은 좀 단어만 많이 외우고 있어도 그 학교 시험 문제 할 때는 그 이렇게 언어랑은 좀 다른 거니까
2: 네네네.
1: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해서 진짜 난 영어 선생님을 하지 않았을까?
2: 오.
1: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아마도 그래도 뭐 음악 선생님, 보컬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2: 영어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네. 미술도 잘 어울리세요.
1: 아, 근데

0: 약간 미대 선생님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1: 팬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네. 제가 미술에 정말 그 정말 너무나도 능력이 없어가지고
0: 통했다.
1: 최악이에요.
0: 아 저도 진짜 최고 약점이 그림이거든요. 네. Finally, I met my soulmate.
1: Yeah, soulmate.
0: He's saying back in school days, he was actually pretty good in English. So he thought he might have actually become an English teacher. But he's also saying because he loved music so much, he would have become a great music teacher. But I'm also saying you've got that arts teacher vibe. And he's saying he's not at all talented in arts. And I'm giving him a high five because I'm also terrible at it right now. 자, 좋습니다. 지금 댓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스테피님께서 저런 선생님 있습니다. 하버드 같다. See, if there was a teacher like Yong-un, I would have been to Harvard. 아쉽습니다.
1: 아 근데 여기 되게 아쉽습니다. 그 댓글도 그렇고 우리 그 요한 씨도 그렇고 네. 되게 사람을 너무 기분 좋게 해주시네요. 하버드라니.
0: 아 하버드. 아, 갈 수 있었겠죠. He's saying, you know, it just feels great to be here because everyone's complimenting. 저희 방송은 진짜 무한정 긍정으로 갑니다.
1: 그러니까요.
0: 무한 긍정의 쇼입니다. We're going for a maxed out positivity here today. 자,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별명을 좀 찾아봤는데 네. 제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진꿈틀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One of his nicknames says, 진 squirm.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이게 아마 제가 이제 아무래도 밴드 음악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춤을 잘 못 춰요. 아~ 네, 제가 아무래도 밴드 가수다 보니까 춤을 잘 못 추는데 네. 그래도 가끔 제가 춤에 대한 욕심을 좀 낼 때가 있거든요. 오, 네. 춤을 잘 추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좀 춤을 추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저한테 이제 좀 꿈틀댄다. 저건 춤이 아니라 꿈틀대는
0: 꿈틀이다.
1: 거다. 아, 꿈틀이다. 그러면서 이제 진꿈틀이 뭐 댄싱 머진.
0: 아, 댄싱. 아. 그래서 댄싱 머진이 있구나.
1: 네. 아. 뭐 이렇게 이제 사실 놀리는 거죠.
0: 아, 그 배드 챌린지 하셨나요?
1: 아, 그거 했는데
0: 하셨어요?
1: 거의 그냥 뭐 누르는 저는 배드가 아니라 정말 배드였어요. 제 모습 자체가 굉장히 배드였고
0: 아, 최악이었다.
1: 네, 최악이었어요.
0: One of his nicknames again was Jin Squirm, and this is because he says he's not very talented in dancing, and that's why whenever because he has an inner desire to be a good dancer, he always gives a try, and the fans would always say, "You look like a worm. You're like not really dancing, but squirming," and that's why he became Jin 꿈틀이. And I'm asking, did you ever do Bad by 80s challenge? And he's like, "Yes, I did. And it really looked." Bad, because it felt like he's pushing somebody down. 예능감도 좋으십니다.
1: 아 근데
0: hilarious.
1: 그 저기 배드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80s
0: 하실래요?
1: 아니 아니 무리하네. 아니 80s 분들 그 네. 보니까 네. 아 진짜 저게 정말 춤이고 진짜 섹시야 남자가 봐도 와 정말
0: 예술이죠.
1: 섹시하다.
0: 진짜로
1: 생각이 들었어요.
0: He's saying he whenever he saw Bad by 80s, the actual performance by the members, he's like, wow, that's so sexy.
1: 그러니까요.
0: It's like super art. 하지만 노래하시는 용우님도 무시 못합니다.
1: 그렇죠. 그것도 솔직히 좀 섹시하긴 해요.
0: 용우는 on stage is also 네. quite sexy. 아 이게 지금 라이브 코너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1: 그러니까요.
0: 아 저기 라이브 코너가 따로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금방 오셔야 될 것 같아요.
1: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저 라이브 잘하거든요.
0: 아 알죠. 네, 알죠.
1: 불러주시면 제가 라이브.
0: 지금이라도 옆방으로 가볼까요?
1: She's so bad 이런 식으로.
0: He's like, oh man, on stage as a singer, vocalist, Yong-un is very sexy. And we also have a live corner, and I'm asking him to come by and maybe even move right now. He's like, oh, shall we? 마음 같아선 지금 이미 넘어갔습니다.
1: 네, 다음에 한번 또 불러주시면 멤버들하고 같이 한번 또 오겠습니다.
0: 좋죠. He's 네. saying he'll be back with the members for that live performance.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오늘 진짜 TMI만 풀다 끝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그냥 곧바로 이 정도면 친해진 것 같으니까 네, 네. 본격 코너 가볼까요?
1: 알겠습니다.
0: I think we're ready and warmed up for the official corner. 저희가 좀 무거운 이름이긴 해요. The 네. Curation.
1: Oh, Curation.
0: The Curation is the name of the segment, everyone.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희가 용우님의 인생 전시회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1: 오.
0: 그래서 골라주신 사진 세 장이 있잖아요.
1: 네.
0: 그 사진을 저희가 마치 전시회장에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용운이라는 사람을 탐구해본다? 근데 그 전시회장의 큐레이터이자 도슨트가 용운님이신 거예요.
1: 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0: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저는 지금부터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이제.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제가 다.
0: Take over.
1: 아, 진행하는 거예요?
0: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자리 바꿀까요?
0: we are going to have a full dive into this exhibition of Yong-un because he chose out three separate photos for us and he's going to describe it as if he's giving a curation to everyone walking into this exhibition. 자, 사진 세 장이 굉장히 셋 다 느낌이 확확확 달라집니다.
1: 맞아요.
0: 바로 첫 사진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We're going to jump straight into part one. First exhibited photo, everybody. 3, 2, and 1. 빠라람! 따다다다다담! 이게 어떤 사진이죠? Can you describe this photo for us?
1: 이 사진은 네. 사실 그냥 다섯 명의 남자 아이들이 찍은 사진이잖아요.
0: 네, it's just five kids.
1: 네, 근데 저거는 정말 역사적인 그런 사진이에요.
0: It's a historical event.
1: 왜냐면 저희가 저때 다섯 명, 저희 멤버들 다섯 명이 네. 저때 이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저기서 저기 이제 한국의 이제 수원이라는 그 도시에서 네. 열린 그 경연 대회인데요. 네. 저기서 제가 참가를 해가지고 네. 대상을 받았었어요.
0: 와우.
1: 근데 이제 그때 뒤에 하우스 밴드들이 네. 저희 멤버들이었고
0: 와우.
1: 그때는 같은 팀이 아니었죠.
0: 그냥 세션으로 도와준 거예요?
1: 네, 세션으로 도와준 거였고 제가 이제 대상을 타면서 네. 친구들과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좀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동생들이 같이 밴드를 해볼래요, 형? 이라고 해서
0: 동생들이 먼저?
1: 네, 근데 사실 그때는 뭐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고
0: 네.
1: 그냥 나도 한번 밴드 해볼까? 애들도 네. 너무 착한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지금 벌써 12년이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한테는 저 사진이 사실은 그냥 사진이라기보다는 정말 여러 생각이 드는 그런 사진 중에 또 하나입니다.
0: 그러네요. 네. 굉장히 심볼릭한 사진이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Everybody, this is 12 years ago. Back in Suwon-si City, Yongun actually had a chance to compete in a singing competition. He won the grand prize. And at the time, the four of the members you saw in the picture, at the time, they were not members, but they were actually backup session members, younger brothers of his, younger friends of his. But after winning this grand prize, the 동생s, the members actually came up to him saying, Hyung, do you want to form a band with us? And at the time, he just did it for fun because it seemed fun and looked interesting, but he did not know this was the start of this 12-year run. 12년이라뇨.
1: 맞아요. 저 때가 네. 제가 이제 94년생이거든요.
0: 네.
1: 근데 저 때가 제가 22살이었고요.
0: 22살.
1: 네, 그리고 막내가 중학생이에요.
0: 와.
1: 지금 막내는 저 사진으로는 중학생이고.
0: 몇 살 차이인가요? 그러면?
1: 저랑 막내랑 6살.
0: 6살 차이?
1: 네.
0: At the time, Yongun here was 22 years old, and the youngest member in this picture right now, the 막내, was 6 years younger 네. in middle school.
1: 맞아요. 와. 근데 그게 벌써 이제 12년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It's already 12 years, he says. And 그래서 이제 팀워크도 좋은가 봐요.
1: 네, 맞아요.
0: 그 밴드는 진짜 연이 찰수록
1: 맞아요.
0: 사운드가 엄청 단단해지잖아요.
1: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공감을 못했는데 제가 12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래서 밴드가 정말 오래오래 해야 합이 맞는다라는 게 요즘 많이 느껴요.
0: The band sound it only gets better and firmer as the years go by. He didn't really feel it, but this year, hitting the 12-year mark, he now finally feels it. 윤두현 선배님 YB 같은 경우는 자다가 깨도 그 완벽하게 맞는다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진짜로 네. 눈만 봐도 다 안다고. Like YB, they say like you know, the moment they just wake up, they can start playing it. It just sounds straight out of the album, which is incredible. Mary Berry Ending님께서 70년은 더 해야 된다고. Mary Berry Ending 70 네. more years ago.
1: 그게 제 꿈이에요. 제가 몇 번 이제 정말 네. 많이 우리 위브들한테 말을 하는 게
0: 네.
1: 사실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와, 나 정말 밴드로 성공을 해야지 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오래오래 하고 싶다라는 게 꿈이어가지고 70, 84까지도 할 수 있다면 하늘이 허락한다면 하고 싶어요.
0: Okay, 네. He's saying back in the days, the goal was for them to be successful as a band. I want to really meet that mark and be successful. But nowadays, it's really changed for them to have a long-lasting, healthy relationship performing together as a band for 70, 80 years, only if health and destiny allows. 기대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2068년 디너쇼 원위 라스베가스
1: 요한님도 같이 와가지고
0: 제가 가서 그때면 네. 영어도 잘하실 테니까
1: 아 같이 영어로
0: 네, 그때 이제 또 저랑 재밌는 인터뷰도 하시면
1: 알겠습니다.
0: 그럴까요? 제가 인터뷰하러 가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그때까지 아리랑도 건강하길
1: Stay healthy.
0: Stay healthy, 아리랑.
1: Yeah.
0: Hopefully, I'll be the DJ till then too. 자, 그 어릴 때 보니까 재능이 네.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도 잘하셨고 부모님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될 거야 믿으셨던 게 아닐까.
1: 네네.
0: 근데 그와 동시에 운동을 잘하셨다 들었습니다.
1: 아, 운동을 좋아했죠.
0: 네.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
1: 네, 원래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 네. 보통 왜 그 저희 또래 남자 아이들은 네. 보통 꿈이 좀 축구 선수가 많았어요.
0: 그쵸.
1: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명 그 똑같은 그런 남자 아이였고 그래서 전 어렸을 때 정말 제가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되어 있을 줄 알았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박지성 선수였죠.
0: 그렇죠. 네, 맨유에 계실 때.
1: 네, 네. 박지성 선수가 제 또 꿈이었었는데
0: 그 JS 박 13번.
1: 그러니까요. 네. 운동의 그 벽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0: 아, 네. His dream as an elementary student, just like many of his other buddies at the time, was to become a soccer player. At the time, his role model was Jisung Park, JS Park, playing for Manchester United number 13 at the time. But he recognized like the bar to getting into like that sports field is really of another level. 하지만 이렇게 밴드로 성공하는 것도 어나더 레벨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이미 증명을 잘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Yanna says 축구 선수였어도 화제되었을 듯.
1: 아.
0: So even if he was a soccer player, he would gain a lot of attention. 이렇게 생기셨으면 진짜
1: 아닙니다.
0: 안정환을 안내를 있는 안정환 선배님을 있는.
1: No, no, no. 그건 너무 과찬이시고.
0: 용느. Second generation of An, An Jong-hwan, legendary good-looking player. It could have been Yong-hun, who knows, right? 자, 좋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른 적이 없어요, 지금.
1: 아,
0: 아, 너무 신기합니다. 그 가요제로 잠깐 돌아가 보고 싶은데.
1: 네.
0: 그 어떤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때 대상이 계셨을 때. What was the song that you performed on stage? Do you remember 12 years ago?
1: 그때 그 그대 내 품에 라는 노래가 있어요.
0: 그대 내 네. 품에.
1: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0: 홀리 몰리 과카몰리.
1: 과카몰리.
0: 과카몰리. Oh my goodness.
1: 그때 이 노래를 했었죠. 예.
0: 네. 아니 잠깐만. 노래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MR 준비 안 되겠나? 잠깐만. 아 그대 내 품에가 유재하 선배님.
1: 맞아요. 그쵸? 유재하 선배님의 노래고.
0: 우와.
1: 그때 그대 내 품에를 불러서 대상을 샀었죠.
0: 와 대상 네. 드릴 만하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That was a sample like on the spot sample of 그대 내 품에 by 유재하, which was a song that he sang on stage to win that grand prize. 그럼 그때 그 멤버 그 당시 멤버가 아니었겠지만
1: 그쵸.
0: 그 친구들과 합주실 가서 연습하고 이러셨다고요?
1: 네, 그게 이제 제가 네. 바로 대상을 받은 게 아니라 네. 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아~ 그리고 대상. 그게 또 하루에 거쳐진 게 아니라 한 일주일 한 네. 번씩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1라운드 제가 이기고 2라운드 이기고 이러면서 멤버들을 한 번 본 게 아니라 몇 번 봤었죠.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가까워진 네. 게 된 거죠.
0: Okay. 네. So, well, during that music competition, singing competition, there was like first round, second round, third round and the final round. He was able to meet up with the friends, the current members and build that teamwork. 그 당시에는 이름이 달랐다 들었습니다.
1: 아, 맞아요.
0: 이게 MAS0094?
1: 네.
0: That was a pre-debut team name. 무슨 뜻이었어요?
1: 마스0094라고 읽었고요.
0: 네.
1: Make a sound.
0: Make a sound.
1: 네, 그리고 0094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막내가 이제 00년생.
0: 아.
1: 그리고 제가 94년생.
0: 와 이름 좋다.
1: 네, 그래서 마스 네. 0094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었죠.
0: What 네. the pre-debut team name was MAS0094, standing for Make a Sound. The youngest member was born in the year of 2000, and Yong-hun here was born in 1994, and that's 네. why it became 0094. That's so cool. 되게 약간 뭐라 하죠? 외계 행성 같아요.
1: 맞아요.
0: 이름 자체가.
1: 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막내가 00년생이에요 하면 네. 와우!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건 아니고
0: 네.
1: 지금의 이제 회사를 만나면서 네. 이제 뭔가 좀 재정비를 하고 마스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좀 새로운 이름으로 한번 가보자 하면서 이제 원위가 된 거죠.
0: 네. At the time of a pre-debut phase, whenever they would go around saying the youngest member is born 2000, everyone was like stunned. They're like, but nowadays born 2000 is just like, that's just average. And later on, meeting this current agent. They decided to change the name from MAS 0094 to Wonwi. Wonwi는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Whose idea was it?
1: 그건 이제 회사의 아이디어였고.
0: Was the company's idea?
1: 네. We shine on you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겠다.
0: We shine on you.
1: 네. 그러면서 이제 Wonwi라는 팀 이름을 저희한테 알려주셨고 사실 처음에는 지금에야 이제 말하는 거지만 네. 제가 그때 당시에 회사에서 싫다 그랬어요.
0: 오.
1: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또 밴드 그런 스피릿이 있었어가지고 네. 아니 우리는 이미 마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니 왜
0: 쉴 수 있죠. 쉴 수 네, 있죠.
1: 왜냐면 저도 어렸고 왜 싫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좀 뜻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도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알겠다고 저희도 회사를 믿고 이제 그 원위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하게 된 거죠.
0: 아 원위라는 이름이 워낙 임팩트가 강해서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원위한 바로 그냥 원위 형이 바로 그냥
1: 네, 그러니까요.
0: 기억에 남아버려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He's saying it now. At the time when the company said let's change the name from Maz0094 to OneWe, he said I don't like it. Because they already had a quite of a decent fandom at the time as Maz0094. He wanted to stick with it. But later on, because the company persuaded them, they decided to just go for it. And right now, they're very happy with the name OneWe. 임팩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쓰기도 너무 이쁘잖아요.
1: 맞아요.
0: 원위가.
1: 그리고 뭔가 좀 그 네. 밴드 이름 같잖아요.
0: 나중에 네. 콘서트를 마스0094로 해주세요.
1: 아, 오.
0: 너무 재밌을 오. 것 같아요.
1: 오, 그것도 좋네요. 네.
0: Maybe in the future, they can have like a concert with the title Mass0094.
1: 아, 좋은데요?
0: 그거 불러주십시오. 좋겠습니다.
1: 왜냐면 네. 우리가 마스 노래는 생각보다 콘서트 때 많이 안 해요. 아~ 원위 노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팬분들 우리 위브들이 그 마스 때 노래들을 또 되게 또 좋아하는 노래가 많아서 네.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0: 그거 하시면 저 달려갑니다. 저 진짜 달려갑니다.
1: 알겠습니다.
0: He says during the concert because there are so many OneWe tracks they don't really get the chance to sing Maz0094's tracks and he's saying maybe one day because the fans love it so much the weaves out there maybe he'll put together a concert titled Maz0094 that'd be a very much of a meaningful event. 자 좋습니다. 용호님 그 두 네. 번째 사진 바로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자, everyone, if you guys are ready, we're gonna walk straight to album number 2. 갑니다. 3, 2, and 1. 빠르롱. 미리 축하드립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0: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네. 사진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데뷔하고 처음으로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한 사진이에요.
0: First ever music show 네. win. Congratulations once again.
1: 저희가 제가 늘 이 마음속에 이제 좀 찝찝함, 네. 미안함이 있었던 게 데뷔하고 나서 저희가 한 번도 우리 위브들한테 상이라는 걸 줘본 적이 없어요. 우리 팬분들한테. 왜냐면 그 예전에는 밴드 시장이 참 어렵기도 했었고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상이 문제가 아니라 설 무대조차도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좀 미안함이 좀 있었는데 그게 네. 저게 이제 데뷔하고 저희가 한 7년 만에 한 8년 만에 이제 위브들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준 상이어가지고 되게 좀 뜻깊은 그런 사진이죠.
0: Okay. 네. At the time of promotion, everyone, he always had that burden inside because he always wanted to bring back a gift to the fans. But at the time, promoting as a band was very difficult. And after only 7 or 8 years, they were able to bring this award and gift it back to the fans. And that's why it remains a very special moment for Yonghun here. 진짜 막 눈물 났을 것 같아요.
1: 네, 눈물 많이 났었는데 네. 많이 참았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좀 위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뭔가 우리의 인생에는 네. 상이란 건 좀 거리가 먼가 보다.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거를 딱 받은 순간 아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선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 팬분들한테 제가 꼭 잘 돼가지고 우리 위브들 보답해 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저거를 딱 받고 위브들한테 이거 상 위브들 거예요 라고 주니까 좀 뭔가 이제 보답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그때 처음으로 한 것 같은 느낌.
0: 아 진짜 마음이 네. 싱숭생숭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네. 와, 뭔가 상상도 안 됩니다.
1: 네.
0: 자, 그 간절함을 묻어놨었는데
1: 맞아요.
0: 갑자기 폭발한 느낌이었을 테니까
1: 그게 한 7년 8년 만에 딱 받으니까 더 끈끈해진 것 같고 멤버들하고도 더 끈끈해졌고 솔직히 그리고 나서 좀 욕심나더라고요.
0: 아 나죠. 당연히 사람인데
1: 아, 나 더 받아가지고 더 네. 많이 주고 싶고 막 그랬었어요.
0: 아 이제 네. 코첼라도 가셔야 되니까
1: 아 그렇죠.
0: 아, 욕심 내셔야 됩니다. 네. 아, 70년 더 하셔야 되는데 It was unreal on stage to accept this prize and promoting for so many years with no awards or anything. They thought they were very much distant from all these music show wins but receiving this award more than gifting it back to the fans. He says like he kind of let go of that greed, but upon winning this award, his greed started to grow a little more. And I'm telling him, follow your passion, because one day he'll be performing at Coachella.
1: Ah.
0: And I can so see them performing in Coachella. 사운드가 기가 막히잖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제 친구들도 밴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지금 바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1: 네네네.
0: 그 친구들도 원위 공연은 꼭 가보라고 다 하더라고요.
1: 아, 진짜요?
0: 사운드 너무 좋다. 진심으로 한 얘기입니다.
1: 진짜 꼭 놀러 오세요. 네. 정말로.
0: Even my friends who are in bands, they sincerely told me personally saying if you're gonna go to a concert, you have to go check out One Week's concert.
1: 아,
0: 기가 막히다고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제가 또 알기로는 다른 기획사들에서도 연수생들을 그 공부하러 보낸대요.
1: 아, 진짜요?
0: Some trainees actually go and study off their performances. So it's a great thing, everyone.
1: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근데 그런 자부심은 있기는 해요. 네. 멤버들이 다 곡을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이제 좀 사운드 연구를 좀 되게 많이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되게 기분 좋죠. 네.
0: They have pride in that too because they pour in their heart and energy into crafting the sound and making good music and perfectioning their performances and that makes them very happy to hear something like this.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self-produced 앨범이잖아요.
1: 네, 거기가. 맞아요.
0: 그 앨범 제작 과정이 좀 궁금해요. How do you guys come up with an album?
1: 저희가
0: 네.
1: 곡을 이제 좀 각자 이제 써요. 각자 네. 작업실이 있어가지고 각자 쓰면 사실은 본인의 곡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 새끼가 제일 예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회사 내에서 좀 이제 좀 투표 형식으로 좀 하고 그렇게 이제 좀 정해진 곡은 저희가 고집 내지 않고
0: 네.
1: 다 각자 좀 존중을 해주고요.
0: 좋다.
1: 그리고 이제 한 곡으로 뭔가 타이틀이 딱 결정이 되면
0: 네.
1: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달라붙죠. 다섯
0: 우와,
1: 명이
0: 우와.
1: 달라붙어가지고 네. 기타는 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베이스는 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보컬은 또 이 사람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0: 다 전문가들이니까
1: 네, 그렇게 이제 좀 완성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쨌든 곡을 쓴 사람은 그 욕심이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수정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가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0: 맞아요. 포스스가 뭔가 그 F1 레이싱 하다가 잠깐 차 딱 들어가면 탁
1: 네, 그쵸.
0: 이런 느낌이네요. 네. 진짜
1: 처음에는 좀 이제 경쟁을 하기는
0: 하죠.
1: 네.
0: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1: 경쟁을 하지만 결국 우리도 좋은 노래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0: 네.
1: 고집을 그렇게 막 부리지는 않죠.
0: Okay. So he's saying, concerning album production, everybody, what they do is all the members have their own studio. So they all write their own original tracks. And later on, they bring it together into one pool. And then everyone in the company starts voting. And when there comes one song that received the most votes, they give all the specific parts to the members because they're all experts in that. So the bass to the bassist, guitar to the guitarist, the keyboardist to the keyboardist. It's just like how it works. A car, like whenever they're stopping by the pit, that's when they change the wheels and everything, right? And then after the original songwriter would say, I want to kind of fix this and that part because, you know, he wrote the song and of course they would want specific tone and color in that track. And I love how this process works. It seems like a very healthy songwriting process. 진짜 좀 건강해 보입니다.
1: 네, 맞아요.
0: Blind test 이런 것도 해요. Do you guys 아니요. have like a blind test?
1: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안 하고 보통 딱 들으면 이제는 이제 그게 좀 생겨요. 딱 듣다 보면은 정말 내 곡이라서가 아니라
0: 네.
1: 정말 냉정하게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친구, 다른 멤버들이 써도 와 이거는 빡 온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0: 네.
1: 대부분 생각이 좀 이제는 좀 맞춰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타이틀 곡은 정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주제를 좀 정하긴 하죠.
0: 네.
1: 우주, 이번엔 우주 시리즈, 요번 앨범은 또 동화 시리즈 이렇게 좀 주제는 정해놓고 이렇게 곡을
0: 움직인다.
1: 네, 움직이는 것 같아요.
0: It's not like they have blind tests when they're choosing out the title track. But later on, like they've actually developed a skill to be very objective concerning song choices and picks, and that's why they all agree when a specific song receives the most votes. But they do all come together to choose out the underlying theme and the topic of the album. For instance, space for this album that was fairy tales, 동화. Loving it very very much. 자 가사는
1: 네.
0: 어떻게 그 개인 이야기로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1: 예전에는 제가 네. 어렸을 때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좀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뭐 동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저는 동화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없거든요.
0: 네.
1: 그리고 예전에는 우주에 관해서도 그렇게 별로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0: 네.
1: 이제 어쨌든 이 앨범을 만들어야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한 번이라도 더 뭔가 영감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를 빗대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닌 아예 내가 모르는 방향이지만 상상을 하면서도 한번 써보는 써본 적도 있고 네, 그렇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0: 곡

0: 그러시고요. The way he writes a song, when he was undergoing. But later on, you know, because they have such massive themes like cosmos or like fairy tale, he said he's not really very much into fairy tales or either universe and space. But what he did was actually sit down and study and research about these. It's not like you are not qualified to write a lyric about something you're not interested in. So he decided to really explore in that field and come up with all these types of, different types of lyrics, which is so very, so very cool. 자, 얀나님께서 말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한다. He's such a good speaker. 말을 너무 잘하시고요, 진짜로.
1: 감사합니다.
0: 김야호님께서는 곡만 들어도 대충 누구 곡인지 위부도 한다.
1: 맞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저는 되게 성격이 좀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나 너 좋아해 네. 라고 말을 해야 한다면 돌려서 뭐 내가 뭐 너에게 우주 이거 못하고 나 너 좋아해 넌 어때 네. 가 편해요. 근데 우리 멤버 다른 멤버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0: 메타포
1: 꽃 한 송이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브들은 저희가 가끔 앨범을 내게 되면 미리 네. 가사 스포를 해요. 네, 앨범 가사 스포를 그러면 이거 왠지 누구 노래 같아 기욱이 노래 같아
0: 아 바로 나오는 거
1: 바로 알아요. 네. 강현윤 아 이거는 직설적인 걸 보아하니 용훈이 노래 같아. 이렇게 좀 맞추는 재미도 좀 있죠. 이제
0: 네. 아 재밌겠네요, 진짜. 네,
1: 재밌어요.
0: So the fans already know, like when they see the lyric, what they do when we is before releasing the album, they give a preview of the track lyrics, and then the fans can actually start looking at it, and they can actually accurately guess who wrote the lyrics. For instance, 용훈 here is very straightforward lyrics. When he likes someone, he has to say I like you. But some other members would be like, you know, there's a metaphor of a flower in which I poured my heart into. So the fans definitely know who wrote which song.
2: 저도 다음에는 가장 직설적인 곡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1: 아, 저희들
2: 다음
1: 중에.
2: 앨범에서.
1: 네, 한번. 네. 그러면 아마
2: 아 이건 용훈님이시구나.
1: 바로 아실 거예요.
2: 네가 생각나.
0: Next time they're going to release a new song, I'll try also playing that game of guessing. That'd be super nice. 이제 세 번째 사진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The finale of today's curation. 3, 2, and 1. 바라람! Wow. 잘 어울리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사진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뭐 보시다시피 제가 군 생활할 때
0: when he was serving the military it is
1: 네, 사진이고요. 저 사진을 제가 왜 들고 왔냐면 저는 사실 성격이 좀 무뎌가지고 네. 내가 지금 힘든가를 잘 몰라요.
0: 네,
1: 내가 그래서 가끔은 난 지금 힘든 상태야를 잘 아는 분들도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인데 네. 저는 잘 그런 걸 몰랐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되게 바빴었어요.
0: 네.
1: 막 이런 어떤 그 방송 프로그램도 했었고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곡을 또 썼어야 했었고 앨범도 냈어야 했었고 네. 콘서트를 했어야 했었고 근데 그 안에서 저는 이제 곧 이때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번아웃이 좀 왔었나 봐요.
0: 사실 그렇구나.
1: 이런 이야기는 오늘 여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 사진을 들고 왔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군대를 너무 잘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군대를 갔다 오고 완전히 다 나왔어요.
0: 아,
1: 그래서
0: 진짜요?
1: 제가 저 사진을 들고 온 거예요.
0: 신기하다.
1: 네, 그래서 저는 저 때를 가장 좀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들의 마지막 쉼이라고 하잖아요, 군대가. 저는 그걸 너무 잘 즐긴 것 같아가지고 저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0: 되게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0: 그 군 생활이.
1: 너무 재밌었어요.
0: 그렇구나. 네. Okay, so this image again, everyone, is him serving the military, looking very, very cool, of course. He was saying back in the days, before getting enlisted in the military, he knew that he was enlisted. But at the time, he was very insensitive. Meaning, whenever he's facing hardships, he would always tell himself it's okay. He doesn't really feel much, and he did not know how to express of his difficulties too. At the time, he was super busy. He was regularly on a TV show. He was also preparing an album. He had to songwrite. He had to prepare for concerts and everything. But at that moment, he reckoned that he had a huge burnout. He was exhausted. And the reason he chose out this song is because, just like many people say how serving the military for Korean men is the last official spiritual rest. He really did rest serving in the military. He loved the lifestyle over there, and he was able to recover.

0: suffer as an individual serving the military. 되게 눈빛이 건강하십니다.
1: 네, 진짜 건강해졌었고 네. 어, 몰랐는데 저때 되게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리고 왜 사실은 남성분들은 네. 군대를 가게 되면 좀 뭔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에 대한 불안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아 내가 여기 지금 이때 군대를 가버리게 되면 나머지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우리의 밴드는 어떡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함이 너무 컸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한참 바쁠 때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까지 힘들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아 진짜 들더라고요.
0: Awesome. At the time, because this was like the peak of their career, he was concerned what will happen to the band. You know, when I'm serving in the military, like it's going to be so unproductive and there's going to be this huge absence. But later on, he found that it was all useless concern because he came back healthier and sound and they're right here performing as a stronger band right now. 많은 분들께서 지금 메인 댄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 나 이 얘기 왜 안 하나 했어?
0: Some of the fans were like, he was a main dancer in the military. 아니, 아니 가서 네. 춤 배우셨어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지금 아마 얼마 전에도 네. 그 군대에서는 그 이제 그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국군의 날이나 네. 이런 날 이제 계룡 뭐 그런 축제를 해요. 네, 네. 지상군 페스티벌 네. 막 이런 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때 나갔었거든요. 제가 나갔는데. 가면은 이제 춤도 좀 춰야 된대요. 네. 춤추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0: 아, 선택권이 없구나. 네,
1: 밴드도 물론 할 수는 네.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그때 같이 군 생활했던 이제 그 연예 병사분들과 네. 함께 이제 춤을 췄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모습을 우리 팬분들이 제가 평소에는 춤추는 걸 볼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사실 희귀한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아, 용훈의 사생활.
1: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때 되게 행복했거든요.
0: 저도 찾아보고 싶네요. 네,
1: 어디 가서 제가 그런 춤을 또 춰보겠어요.
0: 아니, 지금 메리 베리 엔딩이 그 에너제틱 용훈이라고. 맞아요. 설마 그 101 선배님.
1: 맞아요. 네. Let me feel so high. Let me feel 이거 했어요.
0: Serving the military, there are military festivals from time to time, and at this one event, he had to dance. And at the time, he ended up dancing and covering the dance 101's Energetic. 맞아요. And this was beloved by the fans. You can find it online right now, so everyone, go type in 용훈 Energetic, and you'll be able to see him dancing. 행복해 보였고 멋있어 보였다고 얘기하십니다.
1: 네, 아 근데 되게 갑자기 목이 막... 진짜 행복했어요.
0: He really had a fun time serving the military and also dancing to that wonderful song. 자, 용훈님, 시간이 진짜 순삭됐습니다.
1: 아, 진짜 빠르네요.
0: 5분도 안 남았어요.
1: 아, 진짜요?
0: 네, 5분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저희가 미션이 하나 있어가지고
1: 네네.
0: 실례가 안 된다면 요즘에 그 유행하는 네. 그 포토부스 들어가서 4장의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1: 아, 그쵸, 그쵸, 네.
0: 그게 저희 방송에도 있습니다.
1: 어, 그래요?
0: 지금 저희 PD님이 들어오셨죠? 연기를 잘하시네요, 되게. 네.
1: 아니, 저 진짜 몰라요. 어디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0: We have our very own 4cut photo booth session. 저희는 이게 약간 방명록 같은 느낌이라 저희가 20초를 드릴 텐데 네. 3, 2, 1 찰칵, 3, 2, 1 찰칵 이렇게 네 장을 찍을 겁니다.
1: 아, 네.
0: 그 마음껏 진짜 그 에너제틱 추는 것처럼 그 산 그 뭐야 배드도 괜찮고.
1: 아니 왜 그러세요?
0: 네 장의 사진을 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괜찮으실까요?
1: 좋아요.
0: Alright, 마이크 잠깐만 앞으로 할게요. Okay, everybody, we are ready for the 4cut photo booth. 갑니다. 시작. 3, 2, 1 갑니다. 두 번째.
1: 잠깐만요.
0: 네, 갑니다. 3, 2, 1 같이 들을래? 자, 세 번째 갑니다. 1, 2, 3 오, 자, 마지막 하나 가볼게요. 1, 2, 3 Let me feel so high. Wonderful. 아니, 잠깐 MBTI를 맞춰보고 싶은데.
1: 어, 모르시죠?
0: 몰라요.
1: 한번 맞춰보세요.
0: 아, 잠깐만.
1: 쉬워요, 쉬워요.
0: 아 저랑 좀 결이 비슷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느낌이
1: 저도 좀 그런 생각했어요.
0: ENFJ 아니요?
1: E 맞아요.
0: 네.
1: S
0: 그리고
1: T고요.
0: 오. 의외로 반대네요, 저랑. 네,
1: ESTP예요.
0: ESTP예요?
1: 네.
0: 제가 ESTP랑 맞는다는 사실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1: 뭐 어떻게 되세요?
0: ENFJ.
1: ENFJ.
0: I thought we share the same MBTI, but he's an ESTP, everyone. Right opposite. 근데 저 진짜 농담 아니라 진심으로 친구랑 지금 카페에서 떠드는 기분이에요.
1: 그러니까요, 저도.
0: 저희 자주 뵙죠.
1: 아, 진짜로.
0: I think 네. I've found my best buddy now. I mean, wonderful, wonderful, right? 자, 용호님.
1: 네.
0: 시간 진짜 다 지났습니다.
1: 아, 재밌었습니다.
0: 진짜 다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네. 꼭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1: 네.
0: 앞으로의 또 홍보가 있잖아요.
1: 아, 네.
0: 그렇죠. 앞으로의 뭐 발매 계획이나 또는 뭐 저희 방송을 나올 계획이나 뭐 편하게
1: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잘해가지고 조만간 여기서 또 볼 것 같고요.
0: 네.
1: 아 그리고 저희가 그 이제 또 지금 투어들이 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해외 투어가
0: 말씀해 주세요.
1: 네, 해외 투어가 좀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해외에 계신 우리 위브 분들을 또 아마 조만간 오. 만나러 갈 생각이고
0: 네.
1: 그리고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제 페스티벌.
0: 오.
1: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내일 모레 제 고향인 울산에 또 가거든요. 울산 가서
0: 울산 좋죠.
1: 네, 행사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또 콘서트도 지금 또 준비가 되어 있고 하니까
0: 네.
1: 아마 원희를 볼 기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께서 또 와주셔가지고 함께 재밌는 추억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0: 해외 투어는 일정이 나와 있나요?
1: 일정이 지금 나와 있고 지금 대만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지금 사실은 제가 어디까지 공개가 됐는지
0: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1: 그래가지고
0: 극비로 일단 되겠습니다.
1: 네.
0: So everybody, Wonhui, what's in store? They have a tour planned, everyone, outside of Korea tour. You can definitely check out the schedules right now via their official social media. So go ahead, follow their accounts and stay up to date with the tour plans. Also, they have many festivals ready. And very soon, they're heading to Ulsan, which is his hometown. They have a gig over there, too. He's saying from now on, there will be more and more opportunities in which you can meet the members of Wonhui and their live gigs. 저도 진심으로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1: 아, 진짜로 놀러 네. 와주세요.
0: 콘서트 계획
1: 연말에 합니다.
0: 오케이. Okay. 네. Year End Concert.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진짜로.
1: 이따 끝나고 진짜 번호.
0: 진짜.
1: 네, 네.
0: 진짜. 오예. Oh, yeah. We decided to share our phone numbers and I'm like, oh yes, all the way. 자, 진짜 보내드려야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하고 애정하는 곡인 것 같아요. Many people really adore this song. 야행성. Regulus by Wonhui will be the final track of the day.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진심으로 올해 가기 전에 또 보셔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We have to bring him back to the studio for a live performance, everyone. It was a wonderful, wonderful episode. The Archive, everybody, is a show made by producer Kang Min-ung, writer A-John, Johan Lee, your DJ. And of course, today we were blessed by this wonderful, wonderful special guest. That was Yongun of Wonhui, everybody. Once again, thank you for tuning in.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내일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back at 4 p.m. KST tomorrow. 용훈님, 저희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같이 할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제가 3, 2, 1 하면 카메라 보시면서 빠이빠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니다. 3, 2, 1, 빠이빠이!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1: Okie dokie, welcome back to the show, everyone. It's time to kick off the second hour, and the segment is going to be Cue the K, the time where you get to test your K-pop knowledge or Korean culture knowledge through quizzes. And for this one, we're going to be joined by the members of QQQ.
2: Yo! Yo! Yo!
1: Okay, 오랜만이에요.
2: long time no see, my bro.
3: $800?
2: Yeah,
3: bro. $800 about.
1: They literally copy-paste the stock chart on the blackboard today, guys. Anyway, 자,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려요. Please say hi to the listeners. Tell us who's who.
4: Hello, my name is KB. Sweet guy. Thank you.
3: 아,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
1: 원래 이런 게 좋은 거야. 네, 원래
2: 이 정도까지만. 오케이, 오케이.
3: 이 정도까지.
5: Hello, my name is Cutie Guy 9.
4: Good, good, good.
1: Welcome, That's welcome. Good. And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일 만에 돌아온 기성입니다.
1: I made my way back to the show in 5 days. My name is 지성, he said. 자, 어쨌거나 together they go by the name of QQQ and they're going to be in charge of solving the quizzes tonight. 자, 오늘 이제 QQQ 나와주셨는데 이제 나와주신 이유가 이제 인터뷰는 아니지만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I already know what happened to you. 아, 벌써 지성 씨는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알죠?
6: 네네.
1: What's the name of your debut single? 싱글 이름이 뭐였나요?
6: Only Thing이라는 right. 앨범입니다.
1: He recently released a single album called Only Thing. So guys, have a listen to this song through your favorite streaming platform. And I believe you have a special news to share too. 뭔가 특별한 뉴스가 있으시다고.
2: 아, 네. 저도 이제 그 Sunny Ten이라는 뮤지컬을 대박이
1: 축하합니다.
6: Congratulations.
7: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1: Alright, he's gonna be a part of this upcoming musical called Sunny Ten. When is it gonna begin? 언제 시작하나요?
2: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요. 14일부터 첫 공연을 합니다.
1: Alright, 네. starting from the 14th, he's gonna be a part of that musical for how long? 얼마나 오래 하시는 거죠?
2: 3개월 동안.
1: 말도 안 돼, 정말 오래 안 되죠. For 3 months, everyone. That's a great news right there. So, if you get a chance to come through South Korea, make sure to go through his musical show as well. As what kind of character are you playing in the show? 어떤 캐릭터를 담당하시는 걸까요?
3: 궁금하다.
1: 그러니까. 네.
2: 그 연애 프로그램을 하는 캐릭터고요. 정말 그 머피의 법칙이라는 그 정말 운이 안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사랑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 Okay. So you're gonna be in charge of a character who does what then? 그럼 정확히 어떤 역할인 거예요?
2: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연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준호
1: 호스트군요.
2: 맞습니다.
1: Alright, so he's gonna be in charge of the character who hosts a 연애 프로그램 translates to love relationship variety show and it's all about finding your true love.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스포를 해주실 만한 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죠? You know what?
2: 그래서 제가 춤도 추고 네. 노래도 부르고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네. 내서 와주시면은 제가 재밌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6: 저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멤버들은 안 불렀대요. 네. Turns out he didn't invite the members of QQQ to his show. Why?
2: Because so shy. 멤버들한테는 아직 보여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더 준비를 하고 보여주고 싶어요.
1: 마음이 잘할 건데 뭐 새삼스럽게 그렇게
6: 제 말이 그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잘할 거면서 굳이 그렇게 숨겨요. 그렇게
2: 멤버들한테는 좀 더 준비되고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1: Alright, he wanna prepare for the best version of himself a little more until he finally gets to show the musical to his members. 자, 그렇다면 last but not least, Gubin.
3: 저는
1: What's on your mind?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나요? How's life?
3: 저는 이제 모든 분들의 꿈이죠. 저는 이제 한가로운 삶을
6: 하우스키퍼.
3: 네.
6: 하우스키퍼. 하우스키퍼.
1: He's been living a very peaceful life so far.
3: 일단 여기를 나온 거는 너무 재밌으니까
1: 산책 그냥 산책. Alright.
3: 너무 기대되고.
1: He came through the show just to have some fun in his peaceful life. 그럼 요즘에 좀 계획 같은 건 있는지 궁금해요. Any like plans you have for the future maybe?
3: 엄청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이제 해야 되게 이제 다들 이제 기대하는 부분도 충족을 시킬 수 있고 나도 재미를 찾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2: 아직 생각 중.
3: 많은 예, 플랜이 있어.
1: 뭐가 생기면 뭐 응원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네. 파이팅입니다. 진짜. Yeah, good luck with your journey ahead, man.
3: 가장 기대됐던 거는 오늘 여기 나오는 거.
1: Alright, the most the recent thing that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most was to come through this show. Welcome, welcome, welcome. 자 어쨌거나 이제 오늘 정말 어려울 예정입니다. 이제 퀴즈 쇼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거 한번 했던 거 같은데.
3: 맞아요, 맞아요.
2: 너무 재밌었어요.
6: 네네네네.
1: So they already have experience with this segment, so no need to ask whether they're nervous or not. So let's explain how this thing works real quick. 자 그렇다면 Cue the K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et's go. I'm gonna begin actually. So we have two rounds during Cue the K. In round one, there's gonna be quizzes on pure Korean words as well as quizzes on K-pop songs. And during round two, they are gonna listen to a K-pop song and try to write down the lyrics. 자, 네. 민씨, let's go.
4: Cue the K는 1라운드와 2라운드로 진행됩니다. 1라운드에서는 순 우리말과 K-POP 듣기 퀴즈를 풀어볼 거고요. 2라운드에서는 K-POP을 듣고 가사를 쓰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잘 읽었어요?
2: 너무 텐션이 낮은데요?
4: 아 그래요? 네. 오케이.
2: 무슨 일이에요?
4: Cue the K! Yeah! Let's go!
2: Yeah!
3: 너무 오랜만에 외출이에요.
2: 그러니까.
3: 오랜만에 외출이란 말이에요.
2: 저 책 읽는 줄 알았어요. 책 읽는 줄.
1: So for Cue the K, they're going to team up and try to solve the quiz together. And there's going to be a total of 6 questions. And if they get more than 3 questions wrong, they're going to film a penalty video after tonight's show. Now, Jisung, let's go.
6: Cue the K 퀴즈는 저희가 한 팀이 되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총 6문제고요. 그중 3문제를 틀리면 벌칙을 받아야 됩니다.
1: That is right. And if they hit the jackpot, we're going to listen to one of their songs as the final track of the day. 자, 잭팟 터뜨렸다. 다 맞췄다. 이러면 QQQ 노래 중에 뭘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2: QQQ 노래도 좋지만 그 얼마 전에 왔다 가셨잖아요.
6: 아, 네. 맞아요. 네,
2: 제가 듣기로는 그 한 분이 기가 막힌 노래를 냈다고.
1: 아, 그래가지고 노래 진짜 좋긴 해요.
2: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3: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2: 맞아요.
1: So they said, I heard that recently one of our members released a really great song and I would very much like to listen to that song if we hit the jackpot. Well, thank you so much. 그리고 이제 공지 하나가 더 있죠. Yeah. 세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Let's go, KB. Take it away.
3: 네. 지금 아리랑 라디오에서
6: 왜 이러실까?
3: 청취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네. 잘 보지 않아요.
6: 네. 네.
2: Let's go.
3: 유튜브 채팅창을 보면 설문조사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면 설문조사 양식이 보입니다. 10분 정도 걸리는 설문조사이지만 꼭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표가 라디오 너스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해주세요. 많이.
1: Alright, so what he told the listeners was that we are currently conducting our listener survey and you guys can take it through the link uploaded on YouTube channel right now or through our official application or through our official website at www.arirangradio.com.
2: 설문조사 항목 중에 듣고 있는 방송을 선택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때 꼭 라디오 너스를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라디오 너스를 듣거나 보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올 텐데요.
6: 그 부분에 게스트가 좋아서를 선택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아주 아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That is right. While you guys are going through the questions, there's going to be a question asking you which is your favorite show. Make sure to choose our show, Radio Nez, over other shows. And right after that, there's going to be a follow-up question asking you the reason why you listen to Radio Nez. And just write whatever you feel like writing. It could be as simple as, because I love the guests, or to be a little more specific, I would love to see the members of QQQ once more. That's going to be greatly helpful for not only to all the staff members of Radio Nez, but also to the members of QQQ as well. With that, we are going to take a short song break and come back to kick off Cue the K. We have Uncool by QQQ. Enjoy!

0: Welcome back. Previous song was Uncool by QQQ. With that, before we begin, cue the K. Let's hear their team chant first. 자, 그렇다면 먼저 팀 구호부터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1: 예.
0: Let's go.
1: 자, 제가 갈게요.
0: 네.
1: Q가 새기면 QQQ. QQQ 화이팅!
2: 왜? 왜? 왜지?
1: 왜지? 합격이죠.
2: 왜지?
1: 너무 합격이죠.
2: 네. 이유를 모르겠네.
0: 화이팅. 네.
1: 화이팅도 세 개로 맞췄어요. 네. Q가 세 개면 QQQ. QQQ 화이팅까지 세 개로.
0: Alright, with that, the first question is going to be very easy, actually. So what's going to happen is I'm going to translate some Korean lyrics into English and read them out loud so they can take a guess what the name of the song and name of the artist is. Are you ready?
1: I'm ready!
0: Yeah.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이제 한글 가사를 영어로 읽어드릴 거예요.
1: Yep.
0: 그걸 듣고서
1: yep.
0: 이 가수가 누군지, 가사, 가 제목이 뭔지 맞춰주세요.
1: Yeah.
0: Let's go. 빠밤.
1: Let's go. 국악인가?
0: Just in case I am warning you.
1: Warning you.
0: Listen carefully.
1: 잘 들어.
0: It is dangerous.
1: 이건...
0: So dangerous. Stop provoking me. This is a big problem. 얼쑤.
1: 얼쑤?
0: There's no 얼쑤, of course.
1: 오케이.
0: 없죠, 당연히. 자,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 Yeah,
0: Listen carefully.
1: Okay.
0: It's dangerous. So dangerous.
2: 아,
0: Stop provoking me. This is a big problem.
1: 큰 문제야.
0: Provoke하다. 자극하다.
1: 아, 자극하다.
0: Okay, I think I gave you guys enough hint. 자, 정답을 맞춰주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 아, 난
0: 10초를 드릴 예정이에요.
2: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숨이 자꾸 멎는다 이거잖아.
1: 숨이 자꾸 멎는다. 내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향해 걷는다.
0: What?
1: 내가 날 향해 걷는
0: 단 하루만 너의
1: 집에
0: 일기장이 되고 싶어.
1: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이거 형 근데 이거 안 아니면은 안 됩니다.
0: 누가 노래였을까요?
2: 아 이거는 모를 수 없죠.
0: Time to reveal the answer on the count of 3, 2, 1. The answer is
1: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 아하!
2: 너무 다행이다.
1: 아 이거 우리 근데 저희가 평소에 많이 했어요.
2: 네.
1: So dangerous. 이거 dangerous, 네. dangerous. 이거 뭐 많이 했네. Thank you.
0: Congrats. The answer is 으르렁 Growl by EXO, and it was released in 2013. The lyrics capture an intense kind of love someone boldly stepping forward to protect the person they care about without holding back. With tha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one. Well, next one is going to be a bit tricky. What's going to happen is I'm going to play you guys a song, but there's going to be a part of the lyrics that has been covered up with a ding-dong sound, and your job is to figure out what word that is. 자, 이제 ding-dong이라는 소리 아래 가려진 단어가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Okay.
0: 준비되셨습니까?
1: Yeah, I'm ready.
0: Let's go입니다. Hit it!

0: 위아래가 처음부터 너무 세다.
1: 에이턴 트럼. 나는 핸들이 고장난 에이턴 트럼.
2: 드리밖에 모르겠다.
3: One of the listeners on YouTube says, I'm so sorry but I love you 따고 진말. I think this person thinks this person heard this song in a mix. 믹스에서 이걸 들었다고 하네요.
1: Maybe liar.
3: You sure this person is lying? 이거 yeah.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4: Really?
0: 거짓말이 들렸다고? Yeah. 거짓말 같은데.
3: Cutie says he is so cute. Okay.
0: 왜냐면 저번에도 우리 위아래가 나왔던 것 같거든. 근데 위아래가 진짜 세다.
3: Okay.
0: Too strong.
3: YJ님의 위아래가 너무 강력함.
0: 맞아요.
3: And Halsey says red velvet.
4: 어?
3: 레드벨벳 시켜 있다. Come on, Elsie. You shouldn't be doing that. Delete your comment ASAP. 빨리 지워요. 이 코멘트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어? 정답은 안 돼요.
4: 뭔?
0: 아, 아 근데 처음부터
3: Don't
0: 형이
3: tell them the answer, Elsie.
0: 우리 잘 속여요, 되게.
3: 아, 무슨 소리야? 나는 속일 수 없어요.
2: 한 번 더 들을 수 없나요?
3: Adrius is left, right, night boy, the possible rap.
0: 한 번 더 들을 수 없나요?
2: One more chance.
3: 이거 되게 중요한 힌트인 것 같아요. Adrian이라는 사람이 left, right, night boy. The possible rap.
1: 그러니까 진짜... 핸들이 고장난 에이턴 트럭 이게 들렸거든요.
0: 그게 노래가 뭔지.
3: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노래를 들려 드리도록 할게요. I'm gonna let you guys hear the mix one more time. Let's go. Oh my. Oh, 60-FJ2UI says yellow velvet. And Yippee's Gummy says red velvet. Guys, don't do that. Do not tell them the answer.
0: 이거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3: It's totally okay to send in a misleading comment, but don't tell them the answer, yeah. everyone. It's gonna make it too easy for them. 너무 쉬워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정답 보내시면 안 돼, 안 돼, 안 돼요.
0: 근데 이거는 지성이 형이 미스테이크인 게 그러네. 제가 먼저 위아래를 적었거든요.
4: 아니야, 같이 썼어, 같이 썼어.
0: 근데 이거 같이 형이 썼어. 우리 조별 과제인데 형이 아, 하나 못한
4: 아니,
0: 거예요.
4: 같이 썼어요.
3: 아유, 그러면 제가 너무 불쌍하니까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0: 아, thank you.
3: Let's you guys hear the mix one more time for free. Let's go.
0: 하나만 더.
1: 날 너무 너무 너무인데.
3: Oh my god. This person who goes by the name of Cutieplex heard.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힌트 하나 들어왔어요. Cutieplex 님이 링 딩동 링 딩동.
0: 아, 절대 절대 아니야. 진짜 아니야. 너무 너무 너무야.
2: 확실해?
0: 너무 너무 너무.
2: 확실해?
0: 왜냐면 날 너무 너무 너무 그건데.
3: 가수 이름도 써 주셔야 됩니다. I'm going to give you guys 5 more seconds to finish the answer.
0: 너무 너무 너무.
3: 4 3 2 1 The answer is 두구두구두구. Okay. 네.
2: 아니 아니 맞나?
4: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0: 자
4: 맞아.
0: 여기 있습니다.
3: 오케이 okay, 정답을 읽어주세요.
0: IOI 님들의 너무 너무 너무 EXID 님들의 위 아래 네.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 이거 봐봐.
3: 와 맞았어. 이거 이걸 하네. 진짜
0: 내가 그걸 들었다니까.
3: 이게...
0: 미안 미안 미안하지 마 그걸 들었어.
3: 진짜 대단하다. The answer is 위아래 up and down by EXID 고백 by Dynamic Duo and 너무너무너무 translates to so so much by IOI and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one and this time we have guess the title round. Are you ready?
1: I'm ready.
3: Let's go.
2: 야 진짜 속이네.
0: 그니까
3: So the song you guys are listening to right now was released back in 1997 by Buck. And now you have to guess the name of that song. 자,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 1997년 Buck이라는 사람이 낸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0: 맞춰주세요.
3: 내 모든 걸 가져가. Take everything I have. 아, 진짜. 내 청춘을 위하여.
2: 맞아.
3: For my youth.
0: 네, 이거 너무 잘 알아요.
3: Option 3, bare feet youth, 맨발의 청춘. And option 4, 성공, success.
2: 맞아.
0: 객관식이니까.
3: 저 객관식이에요. 정답 맞춰요. 지금 맨발의 청춘이라고 하셨어요. You said the answer is 맨발의 청춘. Bare feet youth. What made you think is the answer? 왜 이게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1: It's so... easy.
3: Is it easy?
1: Yeah.
3: All right. 그럼 바로 공개하셔도 상관없겠네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아, 나 count
0: 잠깐만.
3: 뭐야?
0: 아닐 수도 있다. 이거 또 아닐 수도 있네.
3: They're so confident they're gonna reveal the answer right away. On a count of 3, 2, 1, the answer is...
0: 맨발의 청춘!
4: 아, 이제 깜짝 놀라.
3: 아, 축하해요.
5: I know this song.
1: Yeah.
0: 간
3: 97년에 와다다다 나인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
4: 몇 년생이시죠?
0: 아, 저 1899년생이어가지고.
3: Alright, thank you so much. Now moving on to the next one. We got a pure Korean word question. Are you ready?
0: I'm ready.
3: Let's go.
0: 내가
3: 자 이번 문제 한글 순 우리말 아니다 순 한글말 문제입니다.
0: Yeah.
3: 객관식이에요.
0: Yeah.
3: Now this question is about a pure Korean word and it's a multiple choice question. What do you think the pure Korean word 난벌 mean? 순 우리말 난벌 무슨 뜻일까요? Option 1.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일 getting punished for doing something wrong. Option 2.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하다 successfully solving a difficult problem. Option 3. 나들이 할 때 착용하는 옷이나 신발 clothing or shoes worn when going out. Option 4. 어린 시절을 그리워 추억하다 looking back fondly on your childhood memories.
0: 네 개인가요?
3: 제가 예제를 한 번씩 들어드릴게요. I'm gonna give you guys example for each options.
0: Okay.
3: So if 난벌 mean number 1 잘못해서 벌을 받는 you're getting punished for doing something wrong then I might be able to come up with an example like you know what guys I just got 난벌 for doing something wrong 나 방금 난벌 당했어
0: oh my god 땡.
3: 말 돼요?
4: 안 돼요
6: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3: 네. 이게 안 돼?
6: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3: 말 되는 것 같은데
0: 저번에 우리 이렇게 틀렸어요
3: 아 진짜? Yeah. Alright 그럼 keep 아니면 없어요?
0: Keep
3: Okay, they're going to keep the first option. So okay. what if 난벌 means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때 successfully solving a difficult problem. I'm so good at 난벌링 all the problems out there. 나는 모든 문제를 난벌할 자신이 있어. 이거 말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지웠으면 좋겠어, 근데.
4: 이거다.
3: Oh, wait, we got a guest coming in from the listener. Okay. 신효리 님이 나의 남편. 난벌.
0: 남편.
4: 남편.
0: 남편.
3: 너무 재밌어요.
0: 네. 남편.
3: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은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0: 그래요?
3: Scratch this one off the list.
0: 오케이. 오케이. 나 형 믿어요.
3: 오케이.
6: 믿어.
0: 저번에 일단 믿었다가 우리 틀리긴 했어.
3: 마 믿어라. 그래. 잘하고 있다.
0: 믿습니다.
3: 그래. What if 난벌 mean 나들이 할 때 착용하는 옷이나 신발, clothing or shoes worn when going out? When you're going out, make sure to take your 난벌 out too. 자, 나갈 때 난벌 챙겨야 합니다. 말 되나?
0: 아, 말이 안 되죠.
6: 말이 안 되는데.
3: 말 되나?
0: 왜냐면 이거는 단벌 약간
3: 때,
0: 이건 한자.
3: 이거 말 되는 거 같아. 근데 나 이거 말 되는 거 같아.
0: 저번에 저렇게 했었어. 저번에 했을 때 저거 아니었어.
3: 나 이거 말 돼.
6: 그러니까.
3: Oh, so see? Adrius says, "See, I think number 3 makes perfect sense."
0: Oh, really?
3: I love trees, so I chose 3.
0: 근데 성함이 404 나 파운드인데요?
3: 이 로직이 너무 웃기다. I love trees, so I pick 3. 이 라임이
0: 그러니까.
3: I love the rhyme right there, Andrew.
0: I love 3, so I pick 3.
3: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옵션 한번 넘어가 볼게요.
0: Yeah.
3: What if 난벌 mean? 어린 시절을 그리워 추억하다 looking back fondly on your childhood memories. So these days, I started 난벌링 the day when we were recording your song together. 난 우리가 같이 녹음을 하던 그 시절을 되게 요즘에 난벌을 많이 하고 있어. 아, 눈물 날 것 같네. 자, 이건 것 같아. 아무래도 정답 이건 것 같아. I think the answer is number 4. What you think? 정답 뭔 것 같아. 아, 나 진짜 그래 안 그래도 내 지성이 노래를 갖다 듣고 나니까 진짜 눈물이 막 이렇게 왈칵.
0: 근데 저렇게 많은데 4번 안 할 수 있어?
4: 그러게. 아니면 형 아니면
0: 아니면 우리 그때
6: 서운해 아니면 진짜 나쁜 사람
4: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서운해 나 지금 바로 울어 나 그냥
3: 신라가 3 효리님도 3으로 하자 얘들아
0: 아니야 근데 방금 저 연기 봤을 때 저거 아닐 수 있어? 저거 아닐 수가 없어
4: 아니면 이거 내가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4: 내가 울어야 돼.
3: 자, 이 세그먼트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0: 뭡니까?
3: 가스라이팅의 천재라고.
0: 맞아요.
3: So at least during this segment, I get this compliment a lot. A lot of people call me by the genius of gaslighting the guest. So 어떤 답이든 한번 be my guest 골라주세요. Time to make up your mind. 한 번씩 옵션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I'm gonna go through the options once more. What if 난벌 mean 잘못해서 벌을 받는 일, getting punished for doing something wrong. That's option one. Option two was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때, successfully solving a difficult problem. Option three is 나들이 할 때 착용하는 옷이나 신발, clothing or shoes worn when going out. And option four is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다, looking back in the good old days.
6: 5번. 근데 난 이제 지쳤어요.
0: 땡벌.
6: 땡벌.
0: 야. 야. 자, 이걸로 할 거예요?
3: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아, 그
0: 방금 못 믿어요, 형은. 이러니까 자꾸 형한테 존댓말 하고 이런 거 아니야.
3: 자,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하는데 도와주길 바래요, 아니면 do you want me to help you guys out?
0: 아, 왜냐면은 제가
3: to be against your side.
0: 아, 왜냐면은 길을 쓰고 맞춘 게 오늘 그 지성 씨의 노래를 너무 들어보고 싶어 가지고.
3: 아, 진짜 이러면 틀리면 내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길을 쓰고 맞춘 거예요.
4: 그래서 오늘 100번인데,
6: 지성이 노래가 나올 타이밍 이거 말고
0: 없죠.
3: 아, 그러면 I'm gonna give you guys a math problem, and if you solve it right, you got yourself the answer. Yeah. So 10 plus 11 minus 9.
0: Yeah.
3: Minus 9. 10 plus 11 minus 9 minus 9, and you got yourself the answer.
0: 저희가 암산이 약해가지고
4: 여기 요거네 요거 아니야?
3: No.
4: 아니
3: 10 plus 11 I said. Oh my god, I'm gonna give you guys 10 more, 5 more seconds to finish the answer. 5, 4, 3, 2, 1.
0: Okay.
3: The answer is
0: number 3.
3: Yeah.
0: This is number.
3: All right, with that, we're gonna take a short song break, and we'll be right back for final quiz. We have Inza, a letter by Bomjin, followed by We Are Up and Down by EXID. Enjoy.

0: 뭐라고?
1: 전혀 모르겠다. 어떡하지?
0: 뭐라고?
2: Alright, for your information, the song that we just heard was Red Red by Cordis, and it's a song that was released in 2026. It's not getting your... It's about not being locked inside the box created by the society and just enjoying your own life. 자, 그렇다면 이제... Oh, Sam, lock the door until they give us the punishment video. Well, unfortunately,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make them film one tonight because... They have been killing it today. 오늘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이거 네. 어쩔 수 없이 그 페널티는 못 보게 됐습니다.
1: 그렇죠. 저희가 너무
2: 근데 마지막 거를 네. 틀리면 노래도 못 틀게 됩니다.
3: 야. 그렇죠. 아. 마지막 걸 맞춰야죠.
2: 자, 마지막 거 이거 되게 좋은 게 프리 힌트가 네. 3개 있어요.
1: 3
2: free hints along with additional chance to listen to the song. 자, 예. 노래도 한 번 더 들을 수 있고요.
3: 예.
2: 자, 뭐부터 하시겠어요?
4: 힌트부터
1: 하도록 네. 네. 네.
2: Choose a number between 1 to 6 please. 1부터 6 중에 골라주세요.
1: 6.
3: 오케이.
1: 느낌 왔어.
2: 진짜로?
1: 확실해?
4: 이 형 느낌
1: 세상에 아, 확실한 거 없어요.
2: 진짜 최악이다.
1: 아!
2: 내가 이렇게 He chose the worst free hint. What's gonna happen is they're gonna ask me a question and I'm gonna answer in either yes or no. 자, 질문하면 제가 yes나 no로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1: 아, 진짜 미치겠다.
3: 뭐 들은 게 없는데 질문할 게 뭐 있어요?
1: 뭐 할 건데?
2: 그럼 이거 아껴 둘까 일단? Should we keep this?
1: 아껴, keep.
2: 이게 yeah, 나중에 다 코스.
1: 아, 그죠.
2: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 하시겠어요?
1: Three.

0: three.
1: Number three. They chose. 두 번째로 안 좋은 거 뽑으셨네.
2: 아, 형님들 진짜 뭐하지?
1: 노래 빨리 듣기를 고르셨어.
3: 이게 제일 안 좋다. 아, 그래도 이게 제일 안 좋다.
0: 그래도 들을 네. 수 있잖아.
1: They're gonna listen to the sped up version this time. Let's go, hit it.
4: 둘 다 세.

0: 정수리 씨 빨개지지. 아 진짜 진짜 정수리 씨 빨개지지였어.
1: 진짜
2: 정수 기 아니고
3: 리아. Top of her head is turning red.
0: Yeah, 정수리 씨 빨개지지. 이게 들렸네?
3: What kind of lyrics is that? Seriously? 진짜로 그걸 들으셨을까요?
2: 근데 이게 레드 레드 아니야?
0: 그 레드 레드
2: 시뻘개진다.
4: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0: 정수리 시뻘개지지. 이게 어? 들렸어요.
3: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마지막 프리 힌트를 고를 시간입니다. Choose a number between 1 to 4 please. 1부터 4 중에 고르셔야 돼요.
2: 옥진아. 아. 옥진아 가자.
4: 봐봐. 6, 3 했잖아? 어.
3: 5는 없습니다.
4: 아 그래요? 봐봐.
3: 1부터 4.
4: 아 1부터 4. 봐봐요. 제가 없는 걸렀죠? 1.
3: 과연? 잘 골랐다.
4: 이거 봐봐, 형들이 문제라니까.
3: Chose a good one actually. Yeah. I have to tell them a letter. 자, 한 글자 알려드려야 돼.
4: 글자? 총 몇
0: 첫 글자? 첫 글자? 첫 글자를 들어볼까?
4: 아 잠깐만, 첫 글자 이거야?
0: 네가 아니 이거 이거 뒤에 거야.
4: 아 오케이 오케이.
0: 정수리 시뻘개지 이거 오케이, 뒤에 오케이, 거야. 오케이, 오케이.
3: 정수리 시뻘개지지 뒤에?
0: 아니 아니요, 제일 첫 글자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정.
0: 그럼 이게 맞는 거야. 왜냐면은 라임을 맞추잖아, 랩을.
2: 아니 네가 이건 뒤에 거래네.
3: Okay, the first letters that comes in the first line. 자, 첫 글자인데 첫 줄에 들어가는 첫 글자 또한 정이에요.
0: 그치, 그러니까 라임인 거지. 그러니까 뒤에 것도 정인 거야. 어. 그치,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첫 글자도 정이고 뒤에 것도 정이니까 이것도 정수리 씨 뻘기지. 내가 잘 들은 거야.
3: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노래를 한번 더 들어볼 겁니다. It's time for us to listen to the song one more time. Let's go.
0: 이게 중요해. 와, 나 여기까지 들었어.
4: 마지막 이게 맞다.
0: 어. 이게 답답해. 야, 맞다. 답답해 정수리 시뻘개지지거든. 어. 근데
2: 야 이거 나 들어서 처음에 정신이 어쩌고 그랬어.
3: 잠깐만. 내가 그냥 어. 프리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0: 어 예.
3: 자 영어로 내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0: 어?
3: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봐요.
2: 네.
3: 하고 다시 한번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0: 네. Wow.
3: So I'm gonna translate these lyrics into English so they can translate it back to Korean. And I'm gonna give them additional chance to listen to the song.
0: Thank
3: so
0: you.
3: It translates to 첫 번째 줄이요.
0: Yeah.
3: An uptight stage is boring.
0: 아 지루해.
4: 어 못 들었다 나 뭐 딴 생각 하고. 시계했다 그냥 뭐 댓글 보고 있었어. 집에 가세요 그냥.
3: Cuban is like I was zoning out. I missed the whole thing. Well, good for you. The rest of the listeners heard what I said. 자 그렇다면 노래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one more time. Hit it.
4: 어떤 펑크라고.
3: 자 그럼 좀 더 쉬운 쉽게 번역을 해볼게요. A quiet stage is boring.
0: 조용 정 화 정인데 조용한 아니 아니.
3: Quiet sound very
0: 아
3: peaceful.
0: 아, 정숙한
2: 아, 정숙한
0: 정숙한 무대에서 CG
4: 어 CC 아니야?
3: 자
4: CC?
3: I'm gonna let you guys. Hear this song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0: 아, 감사합니다.
2: Let's go. 빨리, 감사합니다.
0: 요것만 들어, 요것만. 시시가 맞는 것 같아.
4: 무대는 시시해.
3: 자,
2: 무대는 시시해.
0: 정숙한 무대는 시시.
2: 어, 그치.
0: 정숙한 무대는 시시.
4: 시시하다. 해까지였던 것 같아. 아니,
0: 시시.
4: 이거
2: 시시.
0: 시시
2: 어, 지지 시시 지지
0: 시시
4: 근데
0: 답답해 해를... 정수리 시뻘개 지지
3: 자 한 글자 더 있어 혼자
4: 시시
3: 오케이 자 그럼 이제
4: 한 글자 찬스 있어
3: 자
0: 물어보기 자 찬스
3: 응, 물어보기 찬스 이제 물어보기 찬스
0: 그럼 요게 맞는지를 물어봐
3: 물어봐도 돼요
4: 응. 아니면은
0: 아니면 어떻게
3: So they're gonna ask whether the answer is correct or not. The answer I have for you is yes. That's the correct answer.
2: 해가 맞는지 아닌지?
0: 아니야. 해는 맞는 아, 그래? 맞아.
3: 아니, 어, 그래? 다 맞다고요.
0: 아, 더 맞아.
4: Let's go.
2: Okay.
4: 노래 한번 다시.
3: 자, 그럼 한번 읽어 주고 끝내 주시면 아, 감사드릴게요. 네.
0: 정숙한 무대는 시시 답답해 정수리 시뻘개지지.
3: Okay. Congrats. Congrats. They got it right.
4: 이거 맞았어.
3: Since they hit the jackpot, we're gonna wrap up tonight's show with Only Thing, the first ever single album released by Jisung.
1: as our last track. 자 마지막 노래로 Only Thing 듣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꼭 앞으로 미래 행복한 일들 같이 함께 있기를 바라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o members of QQQ for coming through. With that, we're gonna stream the last track and call it a day. Once again, it's called Only Thing by Chisung.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ul along with KB, Nine, and Chisung. We shall say bye-bye for now together. 자 bye-bye 같이 하실게요. On a count of 3, 2, 1.
5: Bye-bye! Bye-bye!

떨어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then Nam Soup is here for you.
0: We'll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꾸덕꾸덕 100% understanding, Taewon.
1: 꾸덕꾸덕 100% unlisting, Junior.
0: Welcome to the Nam
2: Soup. Yes! We have TNX, Taewon and Junior in the studio. 인사요!
0: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2: 와,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 어머어머어머 교복이잖아. 안 그래도 멤버분들이 일찍 오고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난리 났었어요. 오늘 복장이 너무 귀엽다고.
0: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또 버스킹 스케줄이 있어서 6시에 에버랜드에서
2: 진짜요?
1: 네. 아, 가보고 나라.
2: 가보고 싶다. 저 그 계속 공연으로만 갔었다가 몇년 전에 우리 PD님 덕분에 처음으로 놀러 갔었어요.
0: 아, 에버랜드를요? 네. 네네네.
2: 그 전에는 왜

0: 가까우니까 네. 가야지 하다가 아,
1: 더 안 가네.
0: 안 가게 됐다가 아예 한번 피디님이 안 돼요 가야 돼요 하면서 갔다 왔었거든요.
2: 네. 오늘도
0: 아 진짜 진심 가고 싶다. 아 가고 싶다.
1: 저도 6시에 합니다.
0: 오케이, okay, so 6시에 한대요. 6시에 한대요. For everybody who is domestic, they are going to be going to Everland at 6 o'clock and they're going to be doing a busking there. So if you can head over, please do. The public transportation to Everland is actually pretty nice. So even for the foreigners, it's not that hard to get there.
3: 특히 우리 외국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면 나 그런 데를 어떻게 가지? 나 차가 없는데 대중교통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고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잘 돼 있기 때문에 yes, go check it out, check it out.
0: So Zona asking, so the school uniforms are for today's busking. Yes, they are dressed for the busking for today.
3: 날씨가 정말 거의 하루 사이에
2: 너무 추워요.
3: 엄청 추워졌어요.
1: 밤에는 엄청 춥더라고요 이제.
2: 아까 화장실 가는데 옆에 창문이 열려 있는데 바람이
0: He went to the bathroom. So yeah, in the past 24 hours, our lows have gone down really low. So the weather has definitely changed. It is definitely 네. Autumn.
1: 아,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싶죠? 교복을 입어서
0: 그런가? 교복 입어서 그래요. 교복 입어서 그래요.
1: 학생으로 들어간 기분이네.
0: 그렇죠. So Taylor's like, I have this itch to constantly like play pranks and stuff like that. It's just because you're wearing a school uniform. 두 분은 yeah. 학교 다닐 때 교복 입으셨죠?
1: 그럼요, 그럼요.
2: 그럼요.
1: 학교 다닐 때 교복은 저는 근데 조끼는 잘 안 입었어요.
0: 아.
1: 그 엄청 그 교복 규정이 심하지 않았어서 교복은 입되 자유롭게 입어도 되는 학교였어가지고 조끼는 잘 안 입고 셔츠랑 이제 넥타이 마이 정도 입고 다녔습니다.
0: Mm. 네. Okay, so yeah, they both wore school uniforms when they went to school, and he says that Taylor says that in his school they weren't as strict with how they wore their uniforms as long as they wore them. So he wore his tie, his jacket, and like his shirt, but that was like kind of about it as well. Okay, so we have our 대나무 숲 for today, and Taylor and Junior are going to tell us how to be a part of our 대나무 숲. So please take it away.
1: Yeah, part one, 밸런스 숲.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들 때 밸런스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stories without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내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ave with The story of the day.
2: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 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0: Right, and we have been doing this anonymously for the past couple of weeks. 이제는 익명으로 가기로 했죠?
1: 네.
2: Yeah.
0: So we don't, they don't tell you which song they choose. I just tell you which songs have been chosen, and then you have to just vote based off of what you yeah. think is more. And then afterwards, they tell us.
2: 익명 사연에 맞는 뭔가 이렇게 익명 처방곡.
0: Yes.
1: 점점 저희의 어떤 손길이 묻어나는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0: So yeah, he really loves the fact that like the segment is constantly changing with their ideas, and we love this too. So if you guys have any more ideas, you guys can add this as well. So we are going to be jumping into our first story for today. Taehyun is going to give us a little bit of an update on that. 우리 밸런스 첫 사연은 뭘까요?
1: 만난 지 5개월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제 이름을 뭐라고 저장한 줄 아세요? 글쎄 민영이 우리 민영이도 아니고 김민영 이름 석자로 해놓은 거 있죠? 이거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0: 서운해요.
1: 저만 서운해요?
2: 저만 서운해요.
0: 서운해요.
2: 서운하죠.
1: 그날은 일단 모른 척 지나갔는데 남친한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저는 남친 이름이 석준이라 내 사랑 준이로 해놨어요. I've been dating my boyfriend for about 5 months. The other day I happened to see what he had me save as in phone. And his phone. And guess what? Just my full name, Kim Min-young. Not Min-young-y, not my Min-young. Just Kim Min-young. Is it weird that I felt a little hurt? Am I overreacting? I pretended not to notice at the time. But should I bring it up? If so, how? For reference, my boyfriend's name is Seokjun, and I have him saved as my love, Junie.
3: 성훈이

0: 전 이건 서운하. 전
1: 저
0: 이건
1: 티거든요.
0: 진짜 서운해요.
1: 저 티거든요. 네. 서운해요 이거.
0: 정말 서운한 거.
1: I'm a T for the MBTI. This is hurtful. 저는, 이거 서운해요.
2: 저는 이 남성분의 마음이 궁금해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1: 왜 그런 짓을 했는지.
2: 네.
1: 아 혼날 짓을 했어요 아니, 이거는.
0: 저는 근데 이거 되게 서운한 거라 생각하는 게. 그 옛날에 멤버들끼리 지금은 뭐 바뀐 것 같긴 한데 옛날에 한번 다 같이 모였을 때 얘기를 했었어요. 핸드폰 뭐로 저장.
1: 아 뭐라고 저장되는지.
0: 근데 아 뭐냐 아 누구였지? 그러니까 저랑 한 명 정도 빼고 다 그냥
1: 이름
0: 아니 그냥 TNX 전준혁, TNX 뭐 최태훈, TNX 뭐 누구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약간 좀 살짝 아 아무리 그래도 네. 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1: 그쵸.
0: 아 조금 그렇네 약간 아, 그 차라리 그냥 뭐 어, 약간 준혁 아니면 그냥 뭐 준혁이
1: 네.
0: 뭐 만약 성준이면 준혁이 형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와 그냥 TNX 땡땡땡이라고 저장해 놓은 게 너무 약간 좀 정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서 뭔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1: 이게. Okay, so 준혁 선생. He's actually had this. So the members actually sat down this one time, and then they all got onto the topic of how everybody was saved it. So him and only another member were the only ones that actually changed the names of the members, like, you know, had them a little bit more of like casual names. And the rest of the members, not just one or two, like the rest of the members yeah. all just had like TNX and then like, you know, their full name. And so Taylor over there is like...
2: Oh
1: yeah, so but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아르님도 어 저도 이름 석자로 하는 편이라.
2: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1: 지금 다른 외국 청취자분은요 sister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매분이 똑같이 그랬는데 네. 왜 내 이름 석자를 이렇게 저장했나냐 그랬더니 'cause it's your name 이렇게 말했대요.
0: 아, 맞아. 별 이유 없어요.
1: 별 이유는 없죠. 그냥 이름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저장을 한 건데.
0: 별 이유 없어요.
2: 아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연습생 생활을 좀 다른 데서도 했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구분 짓기 위해 그렇게 했었고
1: 오케이.
2: 사실 뭐 이 동성 간에 저는 그런 거에 서운하진 않아요.
1: 오케이.
2: 이제 이성 간에
1: 그렇죠. 네,
2: 그런 건 좀 그렇지 않나.
1: Okay. So he says that he did do trainee time for, you know, in other places before and so this is just to kind of organize things. But he says that when it comes to like a dating couple, like this should not continue on because this is obviously something that is going to make you upset.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저만 해도 핸드폰에 처음 저장할 때가 끝이지 나중에 가서 그거를 다시 바꿔놓기가 요즘은 이제 그런 어플 위주로 이제 연락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계속 바꾸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저만 해도 솔직히 의도를 하지 않으면 다시 가서 다시 저장을 하고 뭔가를 그렇게 뭐 이모티콘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거를 잘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2: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바꿨어요.
1: 아, 오케이. So he did change his, but I kind of understand where they could be coming from. So these days, especially in Korea, we use chatting applications more than text. So once you save somebody's name in their phone, you rarely go back and change it because like they always end up using a platform where the person changes their profile. So you don't really have to. But yeah, it 이건 서운할 만해요. Like, I mean,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0: 네, 뭐 이거는 네, 사실 그냥 약 애교 수준으로 그냥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Yeah, I think you can just be like, why is my name
2: 귀엽네요.
1: That? Yeah. 야 이거 보자마자 저도
0: 되게 serious한 problem은 아닌 것 같아요.
1: 아 근데 아 그 서운한 거는 팩트예요. 네, 진짜 맞아요. 서운한 건 팩트고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핸드폰을 내 이름을 열어놓고 달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걸 저장하세요. 그것도 맞아. 나쁘지 않아요.
0: 맞아.
1: Have him open his phone until your like phone number and then just change it to whatever you want it to be. I think it's actually a really cute story though. 준혁, what's your story?
0: Oh yeah. 저는 마침 오늘 딱 교복을 입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석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정기 모임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거나 다른 사람 뒷담화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소모적인 이 모임 아, 더 이상 안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면

0: 게 좋을까요? 제 생각을 다 솔직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I have a regular get-together with my high school friends once every 3 months. But lately, it feels like all we do is talk about pointless things or gossip about other people. And honestly, the whole thing has started to feel draining. I don't really want to go anymore. How should I tell them? I don't think I can be completely honest about how I feel.
1: 이거는 근데 우리 청취자분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볼 거면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2: 부럽다.
1: 왜요?
2: 근데 사실 석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는 되게 자주 만나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럼에도
1: 맞아요.
2: 뭔가 이런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이 있다는 게 좀 부럽네요. 저는 있었는데 한 번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다니던 친구들 한 100명, 20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뭐 만나자라는 모임을 좀 추진했었어요. 제가 근데 스케줄이 있어서 그때 못 나갔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추억도 있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1: Okay, so yeah. Taeyeon is kind of envious that you guys actually get a chance to meet up every couple of months because like that's really hard to do. He said that his friends have been trying to do that and they do, but he's rarely been able to go because he's normally had schedule. There was times that he wasn't able to go as well. Junyoung, what about you?
0: 사실 근데 공감은 돼요. 사실 저도 뭔가 친구들 만나면 좀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서 막 너무 쓸데없는 얘기만 하거나 아니면 막 안 좋은 얘기만 하거나 막 특히나 남의 뒷담화를 한다던가 뭔가 이런 게 너무 많으면 솔직히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내용이 건설적이지가 않으니까. 뭐 물론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니까 그게 아예 없을 순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뭔가 사회 친구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제가 말하는 그런 좀 본인이 원하는 건설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뭔가 좀 그런 일반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뭔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사회 친구들이랑 하고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저는 솔직히 약간 그런 개념으로 두긴 해요. 그냥 진짜 좀 뇌 빼고 보는 친구들.
1: 네, 준혁 씨 말이 좀 맞는 게 이제 나이를 들수록 제 주변에 이제 뭐 매니저 오빠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오랜만에 만나거나 그러면 나이 들수록 그 고등학교나 대학 때나 이렇게 좀 한참 전에 친했던 친구들은 딱 지금 준혁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두고 만나는 친구가 돼요.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좀 말이 거칠게 나오고
0: 그냥
1: 그날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좀 철이 없어지려고 일부러 좀 그런 친구들을 좀 만나는 그런 모임을 좀 갖는 그런 개념이라서
0: 맞아요.
1: 준혁 씨 말한 것처럼 약간 좀 구분? 늘 하고 만나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0: 맞아요.
1: So Junyoung made a really, really, really good statement. Whereas he himself has kind of felt this, especially with his hometown friends as well, because he's known them forever. But like he himself doesn't like to gossip about people or you know like trash talk or whatever. And so you know he wants to be able to meet with people to kind of challenge him on, you know, topics and stuff like that. And so he's found that there will be a group of friends that you could meet in social areas that will challenge you, where you can have those kinds of conversations. But when it comes to like high school friends, it's for him too. He's like, when I meet my friends like that, like I go back in time and I say that, you know, I've noticed as I've gotten older, like a lot of the guys that I meet up with, if like managers who used to like be managers for me and stuff like that, they will bring up that they will try to meet up with their friends from that era and literally just kind of like rewind the clock and be that high school kid again or that college kid again and be silly and dumb and, you know, talk that way. And it's kind of like you separating yourself for a while and kind of going back to do that. So I feel that's another way you can approach this. 그러니까 진짜 좀 도움이 될 만한 친구분들이 이제 회사라든지 이렇게 좀 사회에 나와서 만나시는 분들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참여만 안 하시고 그냥 그거를 좀 즐기는 때가 오시긴 할 것 같아요.
0: 어차피 저도 고향 친구나 고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은 일 얘기를 못해요 사실.
1: 그쵸?
0: 왜냐면

0: 공감을 못 하니까 서로.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냥 어차피 석 달에 한 번씩 본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석 달에 한 번씩 보는 게뭐 잦다면 잦은 건데 제 기준에서는 석 달에 한 번이면 그래도 뭐세 달에 한 번이니까 어떻게 보면
1: 대단한 거예요, 그게 진짜.
0: 90일에 한번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90일에 한번 정도는 뭐 스페셜 데이로 놔두고 보는 거 정도는 뭐 그냥 조금 이렇게 잘 세퍼레이트 한다면 그렇게 막 굳이 손절까지 하긴 전좀 아까운 것 같아서. 왜냐면
1: 야.
0: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진짜 사회 친구들밖에 없을 텐데. 근데 저는 이런 고향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되게 저한테는 뭔가 좀 저한테는 추억이거든요. 남겨놓고 있는. 그래서
1: 야.
0: 좀잘 가져가면
1: 맞아요.
0: 좋겠습니다.
1: 두 분이 진짜 이게 얼마나 귀한지는 이미 두 분은 알게 된 상황인 거죠. 왜냐면 이제 사회를 좀 일찍 나오게 되셨으니까 확실히 그때의 그 친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0: 진짜.
1: 어른이 돼서도 이제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2: 저는 조금 달라요.
1: 오케이.
2: 그 저는 그 추억은 당연히 소중하고 친구들의 존재 자체도 당연히 소중한데 제가 볼때 이분은 그 모임 안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온도차라는 게 너무 명확하고
1: 그렇죠.
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또 겪는 상황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2: 그 안에서 어떤 개인적인 성장도 이룰 거고 성격이 변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걸 겪으면서 만났을 때 이제 너무 달라짐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1: 그렇죠.
2: 본인과 이 모임의 어떤 성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다른 걸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속 얘기를 매번 계속 꺼낼 수 없고 본인의 모든 얘기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약간
1: 스트레스.
2: 스트레스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본인이 이 가치 판단을 좀 하셔서 뭐이 친구분들 막 제가 볼땐 너무 많은 너무 딥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한번안 나간다고 막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닌데 뭐 아예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렇게 엄청 딥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뭐 한두 번안 나가도 나가고 뭐
1: 오케이.
2: 아니면 계속 나가도 이런 얘기를 좀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가볍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Okay, so yeah, he was saying that. So Junior was definitely saying that, you know, you are gonna trying to keep these friends is actually not a bad idea, especially because, you know, as you live life, you will learn that these type of friendships are really, really important in life. And Theon also agrees, but he also says that right now he feels that our listener is starting to really change. And, you know, like you knew them as a high schooler, and then, like, you know, life changes and your life experiences change you, and he feels that you're kind of at a crossroad with your friends at the moment. So don't go out every time they meet. You know what I mean? Like, don't think about this too deeply. Like, you can just, like, you know, skim on, like, think about this really carefree. You know, like, not going out for like one or two of the get-togethers is not the end of the world. You don't have to cut them cold turkey. You can just kind of, you know, pull back a little bit and de-stress and like kind of recoup, and then go back and see how things work. You don't have to like throw in the towel now just because of the whole situation. So what we're gonna do is jump into a song break, and then we have our anonymous soup for today to find out what is going on and what the main story is. This story is it's not upsetting, but it is unfortunate. 이거는 화가 나는 사연은 아니고요. 좀 안타까운 사연이기는 한것 같아요.
2: 네.
1: So we have a story for our listeners, so stay tuned for that. But in the meantime, we have a TNX track. It's by you, and our anonymous soup is coming up next.

0: It's time for our anonymous soup, and the title for today is Breaking Up Because They Love Me is a Lie, right? Yeah. So this is not me, but my friend is having trouble with her boyfriend. They are both 25, and the boyfriend's family is going through a rough patch. He hasn't returned to school to take care of his sick parents and two younger siblings, and even though they've been dating for only 9 months, it's been harder for them to go on dates, and it's just really rough.
1: When life gets this overwhelming, even dating can start to feel like a luxury. I can understand where he's coming from.
2: With the cost of living rising so much these days, housing costs, the income gap, the job market, a lot of young people are even giving up on dating and marriage altogether. It sounds like they might be going through something like that. That's really unfortunate.
0: Right, so my friend keeps saying, now we're still young, we can make better decisions now and save for a better future together, where he's pushing her away with, I don't have time or the resources to make you happy, we should end things now.
1: I get why you're upset. She's telling him she's willing to go through the hard times with him. So why is he deciding on his own that they should break up? It feels unfair to push away someone who is willing to struggle alongside you. Is his pride really more important than their relationship?
2: Maybe it's less about pride and more about guilt. When she says, it's okay, I can handle it, that might actually feel like even more pressure to him. Maybe he can't shake the guilt that he's holding her back.
0: Well, I don't think the way he keeps picking fights with her is a way to make her dislike her more. I don't know. It's just, I think my friend knows this too, and he's just being stubborn and she's being stubborn to let him go.
1: I understand his situation, but if he really loves and cares about her, maybe he could put his pride aside, stop blaming himself so much, and find the courage to try. She's telling him she's okay with it. I'd be such a shame for them to break up when it's not because they stop loving each other.
2: Exactly. It's sad that they are thinking about breaking up because of money. They still seem to care about each other a lot. The financial pressure is real. But if both of them are willing to face it together, it will be a shame to give up on the relationship.
0: So, should you break up with somebody just because you love them, or do you hold on? What is the right answer? Okay, so Taeyun, what's going on with our listener?
3: 아픈 부모님과 동생 두 명을 부양하느라 복학도 못하고 일만 하는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껴 일부러 시비를 걸며 헤어지자고 자꾸 밀어내는 상황입니다. 여자는 돈이 없어도 젊으니까 같이 고생하며 이겨내자고 남자를 붙잡고 있는데 남자는 자격지심과 미안함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Our listener's friend is dating a guy who hasn't been able to go back to school because he's working to support his sick parents and two younger siblings. He feels guilty toward his girlfriend, so he deliberately picks fights and keeps pushing her away, saying they should break up. She wants to stay with him and get through the hard times together, but he's closed himself off because of his insecurity and guilt.
0: 정말 사랑해서 헤어지자는 거네.
4: 진짜 어렵다.
0: So he is, it's not an it's you, it's me situation. He really is trying to say, I love you and we cannot be together.
3: 마음이 좀 아프네요. 뭔가 어떤 마음인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왜냐면 이거는 사실 두 분의 입장이 너무 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청취자분의 친구분의 여자분도 이해가 가고
3: 그렇죠.
0: 근데 남자분도 이해가 가요.
3: 네네네.
0: 그러니까 나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신경이 쓰이고 미안하고
3: 그렇죠. 안 겪고 될 것 겪어야 되고
0: 그렇지. 나 때문에 막 이러고 있는
3: 네네네.
0: 것도 그렇고
3: 그렇죠.
0: So yeah, we can understand both situations because it's a very frustrating situation. So I'm not going to tell you who chose these songs, but this is the prescription soup for today. So our 처방 soup for today, the songs are BTS's Fake Love.
3: Oh,
0: that's a hard song to beat. And then Kim Kwang Seok's track of 사랑했지만 or Love Has Gone. Wow.
3: Mm.
0: Wow. So you need to vote in the chat. So we don't know who chose what, but it's between Kim Kwang Seok and BTS. That's a hard choose. 진짜 어렵다 오늘.
3: 그렇죠.
0: It's a hard one.
3: 아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0: Yeah, so our listener was saying that I've seen a lot of my friends who break up because of a struggling family situation. 제 주변에도 이런 커플들 많이 봐서 결국에는 헤어지더라고요. As Linda was saying this.
3: 그걸 알기에 남자분도 뭐 강하게 좀 밀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런 마음을 알기에 계속 잡으시려는 것 같아요. 여자분께서, 성분께서.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제 나이란 말이에요. 25살이란 말이에요.
0: They're your age.
3: 일단 너무 이제 두 분의 마음이 되게 어른 성숙하신 거에 있어서 좀 많이 놀랐고 저는 사실 응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별을 하지 않고 남자분께서 당연히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뭔가 여성분께도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게 정말 사랑한다면 결과를 사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네.
0: Okay. Okay, so he says that they're at my age, and I was like, oh my god, okay. So he's like, he feels that both of them are very mature for their age in the way that they are thinking, and he says that he really, really hopes that the guy can kind of come around because he understands both situations, but if he could stop feeling bad about the situation at hand, if the girl is willing to do so, like just kind of trying to beat this together would be kind of the best way because he feels that you guys are in a really good relationship. Junhyuk Shi, what about you? What do you think?
4: 저는 제가 이게 맞다라고 말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 사연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의 선택이고 그냥
0: 친구분이 와서 얘기를 한다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 청취자분의 친구의 남자친구예요.
4: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0: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이 친구인 거예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지금 이제 만나는 여자친구가 이제 나 요즘 힘든 거 알잖아. 근데 나 진짜 얘 만나는 것도 좀 이제 막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얘가 이쁠 나이에 나랑 만나가지고 고생만 하는 게 진짜 너무 미안하고 좀 부담도 되기도 하고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얘를 그냥 이 상태에서 보내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준현 씨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3: 먼저 들어볼까요?
0: 태현 씨 있어요?
3: 저는 있죠.
0: 뭐라고 할 것 같아요?
3: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0: 정신 차려라고?
3: 네.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애매한 상황을 끌고 가지 않고 한 가지로 결정을 내린다는 건 되게 큰 용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큰 용기인 건 정말 존중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해서 뭔가 남의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는 것부터 저는 일단 뭐라고 할 것 같아요.
0: Oh, okay. So I was saying that what if the friend, our listener's friend's boyfriend was one of their friends and like, you know, said the situation from the guy's perspective, what would you do? And Taeyeon says, just the fact that he asked me, so if my friend genuinely asked me, like, you know, should I'm doing the right thing, right? He would be like, no. And he would probably say something. So Junhyuk, what about you?
4: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친구였어도 똑같이 말할 것 같아요. 너가 선택해라. 너가 선택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그냥 이런 것도 사랑이고 저런 것도 사랑이라 생각해서 결국에는 다 과정이라 생각하고 뭐 만약에 이분께서 이 남자친구분께서 지금 현 상황이 더 우선이어서 헤어진다고 해도 뭐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던 어떻게 되든
0: 본인의 선택이니까
4: 어쨌든 간에 그래도 사랑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냥 뭐 모든 게 다 그냥 사랑의 과정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0: Okay.
4: 사실 저는 이거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감히 제가 말할 수도 왜냐면 아무리 저희가 이 상황을 눈으로 보고 글로 읽었을 때 와 힘들겠다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체감을 못 하잖아요.
0: 그렇죠.
4: 저도 아픈 부모님 동생을 제가 부양해 본 적이 없고 사실 두 명을 아무리 뭐 저희가 비슷한 상황을 뭐 봤든 뭐 겪어봤든 간에 사람은 절대로 남의 아픔과 그거를 100%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해요.
0: 그래서
4: 저는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나 이해된다. 네 힘듦이, 네 아픔이 이해가 된다. 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0: Okay, so yeah, even if it's his friend, he said that I'm not going to be able to make a choice for you or even tell you which road to go down. It's your situation. He can never say, like, for somebody to go through exact same situation, can't tell them how much they're going to feel or not feel in the situation, so he's never going to try either. So he would probably, even if it's his friend, just be like, you have to do what you have to do because there is no right or wrong in the situation. It's kind of what you can handle and what you cannot. Adam님 says, 헤어지는 게 어쩌면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시기도 하고요. 챙님 was saying that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오늘은 진짜 양쪽 입장이 진짜 너무나 공감이 가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사실 여자친구분도 너무 성숙한 네, 생각을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품으려고 하는 것도 정말 사랑한 거죠. 거고 네. 근데 그거를 그만큼 또 남자친구분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니야 지금은 내가 진짜 너를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근데 진짜 그럴 수가 있긴 하거든요.
3: 그렇죠. 그렇죠.
0: 왜냐면 특히 지금 한 분뿐만 아니라 지금 부모님 가족 전체를 지금
3: 부양하고
0: 싶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시간인데 이 정신적으로의
3: 여유가
0: 아예 없고 자기가 먼저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인 거기도 해서 So yeah, 네. like Taeyeon was saying earlier the both girl and guy in the relationship are way more mature. The girl is being extremely mature when she is saying that she will be able to take all of this on. But the guy is also being very responsible as well because like Junhyuk was saying, we cannot be in their shoes. We can never be in their shoes, in the situation they are in. And there is going to be not only a physical, but a mental toll that is going to take. And he is taking the precautions now because he loves the girl that he is dating because he wants to, you know. And Haslinda says, love conquers all does not necessarily work for all situations.
3: 그렇죠.
0: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는 거는 안 될 때도 있는 아, 거는 저도 그걸, 사실이에요.
4: 아, 저도 그거.
3: 아,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0: 아.
3: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정답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 그리고 아까에 이제 제가 했던 말에 오해를 할 수 있을까 봐 얘기를 하자면 친구가 그런 결정을 내린 후에 결과가 일어나고 저한테 와서 뭔가 위로를 바라면 저는 무조건 친구의 편을 들어줄 거예요.
0: 아유
3: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3: 그런데 그 과정을
0: 같이
3: 남에게
0: 해서
3: 듣고 싶어 한다는 거에 저는 이제
0: 그렇죠.
3: 뭐라고 하려 했던
0: 그렇죠,
3: 거였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Yeah, yeah, yeah. 네. So Taeyeon was saying that just in case somebody misunderstood what he said earlier, like if his friend made the decision, came to him and like, I made this decision, then of course he's going to try to uplift his friend as much as possible. But in the case of like, if his friend genuinely came to him for advice, he would give him the advice, whether that be good or bad or whatever it may be, he would give his honest opinion.
3: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의 개인차가 있고 그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모든 상황을 제가 준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감히 이렇다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0: 그렇죠, 그렇죠.
3: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도 맞지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0: 오케이.
3: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오케이.
3: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어떤 눈앞의 것들을 하나씩 헤쳐나가 보려는 생각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포기하지
0: 그렇죠.
3: 않았으면
0: 그렇죠,
3: 좋겠다라고
0: 그렇죠.
3: 말씀드리던 거예요. 네.
0: Okay, so yeah, he says that it's definitely the case of not love conquers all, but it can, especially in the situation where right now we feel that like the boyfriend is kind of making the decision on his own to kind of, oh, this is the best for everybody. But if the girl is willing enough to, you know, have an open conversation for them to sit down and find a better ideal in this situation and find a middle ground is also open as well. So the voting is in. BTS's Fake Love is sitting at 12% at the moment and Kim Kwang-seok 사랑했지만 is at 88%. 지금 BTS 노래는 12%고요.
3: 네.
0: 김광석 노래는 88%예요. So if you wanted to vote for the opposite, you can. We do not know who chose what, but we're going to take a song break and come back and find out some more. So if you guys have any other messages, continue to send those in. Depth is on the track and Uyun is featured on it with La La Land.

0: 이 상황에 우리가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파악도 못할 정도면
1: 그렇죠.
0: 더 크게 와닿기는 할 거예요. 특히 남자로서. 그리고 25세 남자면 제가 봤을 때 군대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그 책임감의
2: 그렇죠.
0: 무게가 더 크긴 할 거예요. 어쩌면.
1: 그렇죠. 그 욕심도 많을 거고요.
0: 욕심도 많고 그 여자친구분이랑 얼마나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군대를 기다렸다면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크셨을 텐데
2: 그렇죠.
0: 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는 우리 청취자분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옆에 그냥 계셔주시는 게 옆에서 그냥 술 먹고 싶어 하면 술
1: 들어주고
0: 먹고
1: 얘기 들어주고
0: 영화 같이 보고 싶으면 영화 보러 가고 쇼핑만 좀
1: 그치.
0: 다른 생각을 하게끔 그냥 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긴 할것 같아요. So yeah, our listener is in a situation where our listener sent the story of her couple friends. So I'm not sure if she's friends with both of the couple or just one of them from there. But I feel that the best thing right now is just to kind of be there for them, like. Just like, you know, if they feel a little down, like buy them a few drinks or, you know, like go out or watch a movie or, you know, keep them preoccupied. Because like Chunhyuk and Taehyung were saying earlier, we can't put ourselves into the situation. So we can't tell you like, oh, this is how, you know, it has to go. Because both of them are being very responsible about their situation in general.
1: 네. 아,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0: What happened?
1: 이 남성분, 여성분 둘다 저는 멋있다 생각을 해요. 동정보다 그분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관계되어 있는 이성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두 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사연자분께서는 그냥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켜봐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처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동정보단 오히려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Yeah, so he definitely feels that both your friends are already extremely mature and they're already doing great with their lives. And as a friend, you know, just kind of being there for them without having to do something too special, too grand, is just the thought of you being there is as well. 우리 청취자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힘들 때 얘기 나눌 친구 있는 게큰 도움이 되니까 충분히 힘이 될 거예요.
2: 에이고.
0: 진짜 이거는 답이 딱히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연은 아니어서.
1: 조심스럽죠.
0: 네, 그쵸.
1: 이게 감히 판단하고 싶지 않은
0: 그쵸, 저,
1: 사연이라.
0: 저, 저.
1: 네.
0: 그리고 진짜
1: 조심스럽지만.
0: 정말, 에이, 설마,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 에이, 설마이지만, 여기서는 약간 좀 인정되는. When they say, like, oh, we're breaking up because we love you, eh, this I feel is like a true situation.
1: 저는 그 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해야 한다 생각해요. 저는 그 선택이 좀더 긍정적인 방향이고 뭔가 끝까지 포기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0: So yeah, he feels that you are making the decision because you love them, and he hopes that the decision is a little bit more on the positive side, but he can't say anything for you. We do need to do the countdown though, so
1: 네.
0: Kim Gwangsuk's track was in a pretty big lead before the song break, so let's see if that has changed during the final countdown. So 10, 9, 8, 7, 6, 5, 4, 3, 2, 1. It seems that BTS's Fake Love comes in at 15%, where Kim Gwangsuk's 사랑했지만 came in at 85%.
2: Wow.
0: Kim Gwangsuk's track is going to be the song we close out with for today. 이 노래는 누가 선택했을까요?
2: 접니다.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0: 오,
2: 진짜 좋아요.
0: 네.
2: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심지어 제가 선곡 이유도 진짜 간단했어요. 원래는 막 설명이 많았는데
0: 그렇죠.
2: 오늘 이거 선곡 보낼 때는 그냥 딱 한줄 보냈어요. 사연자분의 상황과 마음을 딱 대변해 주는 곡입니다. 진짜 정확하게. 왜냐면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딱 그냥 이
0: 상황인
2: 상황이랑
0: 거죠.
2: 이 남자친구분의 마음이랑 너무 와닿는 것 같아서 뭔가 좀 가끔은 노래가 좀 치유해 줄 때도 저는 분명 있다 생각해서 뭐 친구분이시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이런 좋은 좀 공감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곡들을 추천해 주는 것도 뭐 하나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Okay, so yeah, he was the one that chose 사랑했지만, and he was even telling us that there are lyrics in there, in Kim Kwang-suk's track where I would love to stay with you, but right now I can't be.